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이 시간에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의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는 복음 전파와 선교를 꿈꾸는 사명 공동체,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서 모든 성도가 섬기는 사역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 교회 가족주일입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 형제자매라 부르며 사랑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0: 찬양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항상 신실하게 또 주를 섬기시고 온 가족이 함께 섬기시는 또 재준 집사님 또 가정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또 믿음 안에서 한 주를 섬김으로 또 복된 가정을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그 모든 계획들이 그런 비전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상당히 최근에 있는 또 수요 또 그리고 주일날 3부 예배 여러 가지 말씀들이 겹치지긴 하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가정의 신념입니다. 많은 이들이 각자 나름 자기의 신념대로 또 이런저런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가정으로서 믿음의 가정의 신념이 무엇인지 저희를 살펴보기 원할 때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기 원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을 아름답게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며 우리에게 복 허락하신 이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 말씀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참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며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 그리고 가정을 움직이는 바로 그 신념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가정은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전수되며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영적 출발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우리의 시대에 특별히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 크리스천 가정이죠.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크리스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이름이 어떤 교회 회원 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이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가정, 크리스천 가정은 성경적 신념이 그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이끌리고 있는가? 바로 그 원동력, 그 힘, 그 기초, 본질적인 그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완벽해 보이지만 집에서는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적인 신념과 믿음이 가정의 행동과 관계를 움직여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가정을 실제로 움직이는 그 내면의 신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 필요한 신념과 그리고 그 책임, 그 역할, 관계의 원칙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믿음의 가정, 크리스천 부모의 그 역할에 대한 신념이죠. 부모의 역할에 대한 신념. 예. 첫 번째는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말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오늘날의 문제는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권위를 포기한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 질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들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권위는 비성경적인 권위 또는 권위주의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건강한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위가 올바로 세워지고 올바로 세워질 때 질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이 권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나라에서 열어 맡겨진 그 권위들이 무너지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무너지는 이때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신념으로서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권위 아래 놓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젊은 특별히 젊은 세대에 이 권위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그냥 막 부들부들 떨고 이 권위 하면은 그냥 막 눈이 돌아가고 막 학을 띕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권위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위, 올바르지 않은 권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인 것이죠. 어린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권위 아래 놓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권위를 행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올바른 권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고 그 권위 가운데서 그 가정의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보호되어 세워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조직은 이런 그룹은 단순히 가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를 들어 아이가 스마트폰을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주려 한다면 부모가 요즘 세상에 너무 엄격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일일이 그것까지도 간섭하고 아 몇 시간 이거 하는 이런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녀는 혼란을 겪습니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보호와 인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원칙, 규칙에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충분히 관계와 신뢰와 사랑이 밑바탕이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말이, 그 어떤 원칙이 다른 어떤 원칙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규칙을 위한 규칙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며 그래서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인도하기 위한 그런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동의되어야 되고 이해되어지고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랬었을 때 그 시간이 제한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지난주 3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엄격함과 가혹함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strict한 그런 어떤 strictness 그런 엄격함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harshness 가혹함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엄격함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함으로 아이를 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 것이죠. 가혹함이 아니라 엄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분명한 그런 바운더리 경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계는 바로 절대적인 경계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칙과 경계와 보호와 인도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권위를 포기하면 자녀는 혼란을 경험하고 부모의 말이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 크리스천 부모는 스스로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으므로 삶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구를 나타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예. 잠언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예. 그리고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점수가 아니라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권위는 억압하는 권위가 아니라 생명과 지혜로 인도하는 역할인 것이죠. 부모는 단순히 하지 마, 하지 마라가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 성경적인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자녀가 이해하고 습득하고 그래서 기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친구가 아닙니다. 물론 친구같이 친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책임자로서 권위는 다시요 억압이 아니라 보호, 지배가 아니라 인도, 통제가 아니라 방향, 제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통제, 내 뜻, 내 생각, 내 뜻에 가두고 통제하려다 보니까는요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아이들이 옳은 선택,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도록 가르치며 그 성경적인 바운드리, 경계를 정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말씀에 이끌리며 영향받고 자양분을 얻으며 그래서 그 말씀에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그 가치관으로 정립되어지고 그래서 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도록 하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지요. 권위를 내려놓으면 자녀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청소년들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 방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방향이란 단 하나의 길,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권위, 부모의 역할의 권위이고 두 번째는요 본보기입니다. Example.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example이라는 거냐 X는요 밖으로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외적인 어떤 example, 본보기가 아니라 example. 오늘날은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옛날 고해 보는 인샘플이 이 내적인 이 본이 이 틀이 외적으로 X 그래서 example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틀을 어떤 원본 원판이 있어야지 그 원판을 가지고 똑같이 찍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원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샘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서 example 그래서 그 본보기로 나타내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화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질 때 그분의 성품에 이르게 빚어지게 될 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보기 원하는 본보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우리 부모에게서 보기 원하 우리의 자녀들이 보기 원하는 이그샘플은 본보기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한 줄을 같은 믿음 안에서 섬기고 예배하며 그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가 이 본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본보기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23장 26절은 말하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예. 그래서 뭐냐면 내 길들을 지키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경건함과 일관성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의 본보기.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형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라. 그러니까는요, 디모데는요, 이 본보기, 이 믿음의 유산, 이 믿음의 삶은 어디로부터 본,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까? 어머니로부터,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어서 외조모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 동일한, 그 본이 되는 그 믿음의 유산이 그대로 영향받아 그 똑같은 그 본이 그 안에도 깃들여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원래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가 성서 침례교회로서 우리가 지켜왔던 신조, 신념, 이 믿음, 이 정체성이, 그 근간이 바로 우리의 성경이 우리의 최고가 권위로서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서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 본보기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부모가 마침마다 가족과 함께 짧지만 10분 정도 내지는 30분이든 몇 분이든 성경 읽기를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감사 기도를 합니다. 자녀가 숙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기도를 보고 배우고 부모의 기도를 보고 배우고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형성합니다. 그 삶에서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정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자녀는 스스로 기도를 시작하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경우 가정에서의 예배가 결여되면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전혀 감명 깊게 경험하지 못한다. 가장 교육에 가장 시작점은 학교, 학원,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부모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얼마나 놀라운 본보기 예입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부모의 일관된 본보기가, 일관성 있는 본보기가 자녀에게 화평과 안정감을 줍니다. 예. 완벽하진 않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근간으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과 올바르게 나아갈 때 아내에게, 자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본보기는 말보다 강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듣지 않고 살아내는 모습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신앙은 설명으로 설명되죠. 전달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전달되어집니다. 때문에 자녀들이 배우는 것은 부모의 기도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권위에 대한 태도,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행동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로 부모의 역할이라면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가정의 신념에서 부모의 책임입니다. 책임. 그 부모의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훈육입니다. 훈육. 신명기 6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부모의 책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렇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훈육은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가치를,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치를 심는 과정입니다. 다시요, 가치를 심는 과정.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주는 것이죠. 말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예수님의 가치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예수님의 그 가치 순위에서 밀려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일관된 이 교육에서, 본보기에서 그 아이들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가치를 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시되고 소홀히 되지다 보면요, 이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만 다니고 점수만 올리고 학원에 가면 이 가치를 심는 과정이었으면요, 나중에 지나서요 무엇을 기대하냐는 것이죠. 이미 굳어진 가치관, 다른 가치관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이 즐거워할지어다는 뭐냐면, 원어적으로 뭐냐면요, 지키게 할지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삶의 원칙을 자녀의 마음속에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을 막는 교육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행동을 막는 교육은 실패하지만 마음을 심는 교육은 평생 갑니다. 예. 두 번째로, 첫 번째 훈육이고 두 번째로는요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는 이것도 다른 우리가 좀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고는 사랑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고는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요즘 부모들을 보게 되면 요즘 부모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자 물론 당연히 그 동기, 그 기초, 그 기본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나 사랑만 있고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균형이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으로 자라나려 함이라. 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함으로 경고해야 하는데 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경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종하는 것입니다. 예. 시편 101편 3절과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19절은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적인 기준에 근거한 경고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단순한 금지나 명령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칙과 신념을 이해시키고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랑과 원칙이 균형을 이루어야 자녀가 올바른 신앙과 도덕적인 기준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1: 경고 없는 사랑은 방치이고 사랑 없는 경고는 상처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항상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여러분 늘상 듣고 배웠다시피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다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랑과 진리가 은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족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관계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깊어집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사랑이란 단어의 영어 단어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를 T-I-M-E, time. 사랑은요, 시간을 얼마만큼 보내는가. 관계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깊어집니다. 최근에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다가가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관계 속에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 듣고 알아가려고 하는가. 나는 아내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고 감정이나 생각이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배우려 하는가, 알아가려 하는가,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가. 부모로서도 마찬가지고요. 마가복음 10장 7절로 9절은 말하죠.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에게 아내를 존중하며 함께 생명의 은혜를 나누라고 권면합니다. 책임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관계입니다. 잠언 4장 3절로 4절과 1장 8절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신뢰와 사랑을 쌓으라고 강조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가족 간에 기도하고 대화하고 주말 활동을 통해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죠. 이 모든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엮고 하나로 붙이는 글루, 그래서 풀처럼 강력한 본드처럼 붙이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는 같은 목적 안에서 세워집니다. 같은 목적 안에서 세워집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아빠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가정 안에서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서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적이든 건강이든 여러분 뭐가 됐든지 간에 흔들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이 일어날 때 상황이나 환경에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것 때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목표가 같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내 가정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 있습니까? 있나요? 혹 있는 것 같은데, 있는데 나는 그것과 달리 다른 목적을 초점 두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가정 안에서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 성공인가? 믿음인가? 이 세상인가? 영원한 세상인가? 자기가 목표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팀이 한 목표, 한 목적이 되지 않으면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남편에게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것 같이 가정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신앙과 신념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 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때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해집니다. 같은 방향과 목적을 보지 않는 가족은 함께 있어도 흩어지게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의 신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의 신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단순히 교회의 등록부나 외적인 모습만으로 크리스천,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가정은 성경적인 신념이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관계를 움직이는 가정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단순한 권위가 아니라 자녀를 생명과 지혜로 인도하는 그야말로 신성한 권위와 본보기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훈육과 경고를 사랑과 성경적인 원칙의 균형으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가족 관계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은 신앙 목표를 향해 연합함으로써 더욱 결속되고 강화되어집니다. 즉, 가정의 신념이 점프케임을 역할을 하며 다시 활력을 일으키고 다시 에너지를 가하고 부모와 자녀 부부관계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각 가정마다 나름 어떤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는 예를 들어 가정예배와 성경읽기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경건과 본보기 따를 수 있는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길을 앞서 행하십시오. 열 걸음, 백 걸음이 아니라 단 한 걸음. 그 자녀가 그 한 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앞선 한 걸음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내딛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사랑과 성경적인 경고, 균형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신앙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설정된 목표를 향해 목적을 타겟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똑같이 균일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 그 시간과 각자 그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성경을 5분 읽는다든지 10분 읽는다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만큼 스케줄 한 것만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나에 갔더니요. 인출성 교사님이 도전을 하는데 본인도 김학수 목사님한테 도전을 받았다고 들어요. 김학수 목사님 물론 이제 은퇴하시고 하셨지만은 언제부터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그 김학수 목사님이 자신이 그 작정한 바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읽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은 임철수 선교사님이 그것을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 그러면 다 한 달에 한 번 성경 읽기를 해야 돼? 그건 아니고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나름 스케줄을 향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얼마 시간을 붙들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 시간을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 드릴 것인가? 성경 읽기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매일 하자 갑자기 매일 안 하던 매일 하면은 또 그것도 하다가 또 어려워지니까는요 뭐 매일이든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무슨 뭐 수요일이든 아니면 주일이든 언제든 날을 정하든 그건 상관없이 가족과 함께 모여서 감사할 것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감사를 서로 표현하고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다시요. 여러분 다시 어떤 날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가족 간에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거의 다 됐어요. 예. 이제 가서 이제 예. 내려가서 우리 이제 예. 그리고 자녀에게 사랑과 설명으로 훈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하죠. 그러나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요. 가정은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념으로 움직입니다. 가정을 다시 점화시키는 신념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경건과 사랑, 신념으로 세워주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러한 신념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밑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참 건강하게 풍성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좀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좀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교회는 다니셨지만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으신 분 예. 혹시 여러분까지 오늘 예배는 왔지만은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에 왔지만 제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왜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 구원에서 알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고 왜 참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그 가정의 그 신념이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역할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런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런 본을 나타내므로 참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이끌리는 세워지는 삶을 살도록 헌신하는 귀한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가장 큰 가치와 그리고 그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 주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이 초청 시간에 이 앞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 참 드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0: 저희를 폐회 기도하기 전에 진선병 집사님께서 폐회 기도 인도하기 전에 이 시간 먼저 오늘 오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상일 집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잠깐 설명해 주시게 오후 프로그램에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진선병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선보를 섬기고 있는 신상일 집사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진행할 축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제는 총 7가지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포토존은 이 베스킨홀 엘리베이터, 1층 엘리베이터 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존은 애찬실 입구가 있는 베스킨홀 주차장 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간식존은 그 바로 옆에 있고 쉼터는 간식석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 안쪽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부 퀴즈존은 베스킨홀 입구가 있는 그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존은 본당 1층 주일학교 예배당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험존은 야외 주차장의 천막 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보 뒷면에 준비되어 있는 맵에 도장을 날인을 받아야 됩니다. 먹거리 존하고 간식 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험 존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총 다섯 개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도장 날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본당 1층 게임 존에 준비되어 있는 게임을 참여하시면 획득이 가능하시고요. 게임별 참여 횟수별로 도장 하나씩을 날인해야 됩니다. 근데 도장 날인을 못하셔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 존을 참여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두 개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먹거리 존과 간식 존 이용 가능하니까 안심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비가 오는 중인데요. 어제 성도님들께서 최대한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장년부 청년 1, 2, 3부 성도님들께서 텐트와 천막을 잘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날씨가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이상으로 축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니 참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모로서 살아갈 때 저희들의 성경적인 신념과 가치관과 그런 믿음으로 이 삶을, 이 세상에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감으로써 저희 자녀들에게 아버지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저희들을 보고 배우고 저희들을 삶대로 따라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고 저희들 자녀들에게 훈육하고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저희 자녀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교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저를 사랑하면 저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음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 가정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저희 가족들이 가정들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버지,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그런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옵고, 저희들 부모된 저희들, 저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르게 저희들의 삶을 지도할 때 저희들 가정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남편된 저희들,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 몸을 드리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과 헌신으로 저희 자녀들을, 저희 아내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남편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혜린 자매와 다비드 사역자, 아버지 결혼 예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결혼 준비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복된 결혼 예식과 믿음의 귀한 가정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혼 예식을 위하여 오고 가는 그 가족들 모두 안전한 여행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시간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아름다운 복된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의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저희 가정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지금까지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의 주일 예배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은 지역번호 02-355-7887로 전화주시거나 저희 BBN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 바랍니다. 그럼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를 예배의 감격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만약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은 다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답도 같을 수 있습니다. 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곰곰이 그리고 진실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거나 저희 한국어 방송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사람이 4억 4천만 달러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독일의 카우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독일에만 해도 15,000개의 아파트와 콘도미니엄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에도 25개의 빌딩과 1,500개의 아파트가 그의 것이었습니다. 카우센의 전 재산은 4억 4천만 달러 이상의 돈을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대재벌이 목을 메어 자살을 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자살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지만 4억 4천만 달러 이상의 돈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망한다고 해도 적어도 몇백만 달러 정도는 남을 것이고 또 그 정도의 돈이라면 남은 평생을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욕심이 결국 사망을 부른 것입니다. 명예와 돈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0: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지요? 자, 이제 아름다운 봄이 왔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어요. 꿀보다, 꿀송이보다.

0: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정말 꿀보다 꿀송이보다 정말 귀한 하나님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 속에 심기워져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영혼이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푸른 잎들과 또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성부와 성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영광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꿀송이보다 더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자, 목사님.
1: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동안 잘 지낸 줄 믿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음식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세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음식도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눈에 좋은 음식, 머리에 좋은 음식, 또 뼈에 필요한 음식, 피부에 필요한 음식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음식을 골고루 안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원까지 가기도 하고 더 심하면 죽기도 한답니다. 엄마가 준비해 주시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식품이라 생각하고 맛있게 다 잘 먹어야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잠깐 하나님 주신 음식의 영양가를 알아볼까요? 자, 여기에 사과가 있어요. 이 사과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요. 피부가 참 좋아진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과일입니다. 또 여기에 시금치가 있어요. 시금치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비타민이 많아서 힘이 쑥쑥 생긴답니다. 또 여기에 파가 있습니다. 파. 비타민이 많아요. 감기 걸리면 파를 많이 먹어보세요. 감기가 금방 나을 거예요. 또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먹는 거, 김치. 김치에 뭐가 많죠? 유산균이 많아서 위와 장이 튼튼해진다 그래요. 자, 그리고 바다에서 잡아올리는 생선이 있어요. 특히 등이 푸른 생선은 칼슘이 많아서 뼈를 튼튼하게 해준답니다. 이 모든 음식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골고루 다 잘 먹어야 키도 크고 지혜도 많고 몸도 튼튼해진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조금 먹거나 화를 내며 먹거나 맛없게 먹지로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영양이 내 몸에 흡수되지 않아서 기운도 없고 또 키도 안 자라고 또 나중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짜증만 내는 사람이 된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어요. 그 나라에 가서 살 때 우상에게 바친 고급 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채소라도 맛있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 고급 음식과 고기만 골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더 많아져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음식은 무엇이나 맛있게 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건강해지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밥상에서 반찬 투정하는 친구는 없나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친구는 없겠지요? 혹은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남기는 어린이는 없나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음식을 먹다가 버린 것만 해도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8조 원. 얼마인지 모르죠? 하여튼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이렇게 많은 음식 쓰레기를 버린답니다. 오늘부터 음식을 잘 먹는 어린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영양가를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잘 먹는 어린이가 됩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선생님이 음식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은 맛있게 먹자라고 해보세요. 자, 밥을 맛있게 먹자. 그래요. 국도 그렇죠. 콩나물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또 생선 맛있게 먹자. 남기지 말고 끝까지 잘 먹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음식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햇빛과 바람, 비를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과일과 채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자, 귀한 찬양 배우는 시간이에요. 김미연 집사님, 연못가에 자라는 찬양 함께 배우겠어요.
2: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인사를 같이 안 하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그래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우리 맞이해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예쁜 찬양을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연못가에 자라는 가사 한번 우리 다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1절 가사만 시작.
4: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합, 천사같이 흰 옷을 입고 싶어서, 맑은 샘물 거울에 몸을 비추며 푸른 하늘 우러러 기도합니다.
2: 정말 예쁜 가사로 되어 있는 찬양이죠? 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선생님이 한 마디, 두 마디, 네 마디까지 한번 불러줄 테니까 어떤 찬양인지 들어보고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반주해 주세요.

0: 여기까지만 한번 불러보죠. 다 같이 시작. 연못가의 자랑은 한 손이 될까. 자,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부를 때의 요령은요, 고음이 많이 나오죠. 높은 음이. 그럴 땐 자신 있게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다시 부르겠어요. 시작.
1: 연못가의 자랑은 한 손이 될까.
0: 그 다음에 천사 같은 흰 옷을 입고 싶어서 들어보세요.
1: 천사 같은 흰 옷을 입고 싶어서.
0: 여기까지. 천사 같은 시작.
1: 천사 같은 흰 옷을 입고 싶어서.
0: 그 다음 이어서 들어보세요.

샘물 거울에부터 한 번만 다시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왔던 친구들하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정이, 은지, 경빈이. 우리 세 친구가 처음 와서 너무 창피한가 봐. 자, 다시 한번 이번엔 큰 소리로 맑은 샘물 거울에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정말 잘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절을 우리 미정이 친구가 한 번만 불러볼래요? 자, 1절 한번 해보세요. 자, 반주 해줘보세요.

정말 잘 불렀지요? 너무너무 네. 예쁜 목소리로 잘 불렀어요. 자, 그러면 우리 3절만 다 같이 한 번만 더 부르고 맞춰보도록 하겠어요. 자, 반주 다시 해주세요.

0: 백합화처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주아주 아주 재미있는 동화를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동화 선생님하고 불러볼까요? 자, 큰 소리로 동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너무 예쁜 목소리였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처럼 예쁜 목소리를 가진 비에 대해서 우리 들려줄 거예요. 나는 비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비예요. 봄에는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넓은 하늘을 구경하며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심술쟁이 겨울이 굳게 문을 닫아버리게 한 땅을 자꾸 두드려요. 나지막하고 정다운 목소리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요. 싱싱 소리를 내고 온 세상이 자기 세상인 듯 함부로 날뛰며 심술쟁이 찬바람을 물리치고 꽁꽁 얼었던 겨울을 쫓아버리고 내가 이렇게 정답게 찾아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똑똑. 이렇게 열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려요. 10번, 20번, 50번. 이렇게 하면 땅은 깊게 닫힌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즐거운 봄 소식을 담뿍 안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고 땅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살며시 문을 연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지요. 아우, 잘 잤다. 어서 오세요, 빈님. 우리가 빈님을 무척 기다렸어요. 기나긴 겨울은 너무나 지루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온통 방 안에 가두어 너무나 답답했어요. 이제 우리 빗방울들은 땅속 안으로 들어가서 어두움에 깊이 잠들어 있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깨워요. 아무런 말 없이 어깨를 살며시 흔들면서 말이에요. 여보세요, 진달래님. 어서 잠을 깨세요. 봄이 왔어요. 춤추고 즐겁게 노래하는 봄이 왔어요. 예쁘게 얼굴도 단장하시고 붉은 전지도 찍고 어서 밖으로 나오세요. 봄의 노래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요. 어? 할미꽃도 일어나세요. 우와, 복숭아꽃, 살구꽃 너무너무 반가워요. 빨리빨리 일어나세요. 어머나, 노랑노랑 개나리도 있네. 빨리 일어나. 나는 모두의 뿌리에 물을 담뿍 주어서 일어나게 했어요. 우와, 드디어 진달래가 예쁜 봉오리를 보이면서 잠을 깼어요. 예쁜 민들레, 할미꽃, 개나리 모두 예쁜 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겨울에는 아이 추워 하며 일손을 멈추었던 농부 아저씨도 바쁘게 봄 냄새가 나는 들로 나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산가들은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어가고 또 산새들은 짹짹 노래하고 나비와 벌떼들은 춤을 추며 일하기 시작해요. 와, 드디어 햇님이 뜨겁게 내려쬐이는 무더운 여름이에요. 우리들은 하늘에서 많이 많이 내려오고 굵고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낙비라고 해요. 여러 날 내려올 때는 장마비라고도 하지요. 하늘은 시커멓고 번개가 무섭게 번쩍, 우장창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내게 되면 사람들은 무서워 하고 벌벌 떨기도 하지요. 우리들이 땅으로 내려오면 시원한 물이 되어서 여름철에는 곡식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기도 하고 강물을 가득 채워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강물에서 즐겁게 뛰놀며 자라나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신나게 강가에서 고기도 잡죠. 우린 언제나 바람차를 타고 다녀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타볼래요? 너무너무 신나지요. 또 여름철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면 우리는 보슬비가 돼요. 왜냐고요? 보슬보슬 하늘에서 춤을 추면서 내려오면 여름철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과일들을 어루만지면서 내려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어요.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올나올 춤추며 내려오지요. 우리 친구들 안녕?
1: 아주 예쁜 동화 잘 들었지요? 자, 이 시간에는 한 주일 동안 암송할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나왔어요. 먼저 미정이, 경빈이, 은지.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나왔는데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해보도록 해요. 두세 사람이
2: 두세 사람이
1: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2: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1: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 그들 중에 있느니라.
1: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2: 18장 20절 말씀.
1: 자, 쉽지요? 우리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 경빈이 오빠가 제일 큰 오빠니까 한번 해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주 의젓한데 목소리를 좀 씩씩하게 해봐요. 자, 시작!
3: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1: 목사님 같으네요. 그죠? 자, 우리 이번에는 은지 언니가 해볼까요? 은지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아주 예쁜 모습이에요. 방송국까지 혼자서 왔대요. 자, 은지 시작!
4: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1: 와, 너무 잘했어요. 언니답게. 자, 우리 미정이 해볼까요? 자, 미정이 해봐요.
5: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1: 어머, 너무너무 예쁘다. 우리 미정이가 한번 다시 해보자. 아, 다시 해봐요. 자, 시작.
5: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1: 그래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도록 해요. 자, 시작.
2: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1: 자,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잘 암송하시고 귀한 한 주일 되기를 바래요. 자, 이 시간에는 찬양을 하는 시간인데요. 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김미연 집사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해요.

0: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비와 햇빛과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어린이 여러분들 한 주간도 하나님만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 묵상하며 잘 지내시길 바라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많은 종교적 삶을 살죠.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거대한 도시 중에 하나인 뉴욕 시청에서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에게 침착하고 안전하게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는 안전하게 가만히 있기라는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보면은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이 문을 강제로 열거나 또 다른 수단으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죽은 사례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는 그때 최선의 대처 방법은 그저 알람 버튼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나락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아주 다른 방식의 구조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인간이 죄로 죽었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인간은 덫에 걸려서 사탄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어두움에 그대로 가둬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면 믿음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해보려고 종교적으로 애쓰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다른 말 할 것이 없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왜 우리는 죄의 뜻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그 구원을 공급해 주셨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의 덫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구하려고 애쓸 때 저희들을 구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끔 인터넷 검색창에서 BBN 한국어 방송이라고 찍어보면 청취자들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한국어 방송 링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BBN 한국어 방송을 혼자 듣기에 아까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청취자님의 바람을 보는 듯해서 참으로 기쁜데요. 인터넷 방송을 홍보하기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이 즐겨 찾으시는 카페에 또는 개인 홈페이지에 BBN 한국어 방송을 소개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사이버 공간에서 복음의 소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심기를 원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BBN 성경 강좌 시간은 성경 각 권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 말씀의 이해를 돕고 보다 깊게 연구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성경 강좌는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복음주의 설교자 지 캠벨 모간의 대표적 강해서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청취자에게 임하길 소망하며 그럼 요한복음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벨 몰간의 요한복음 강의 오늘 계속해서 11번째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절기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참석하신 사실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수전절을 다른 곳에서 지켜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곳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추측한 바와 같이 7장에서 10장 21절까지의 사건들이 초막절과 밀접한 관련하에 일어난 것이라면 이제 이 기록은 시작이 되는 22절과 21절 사이에는 우리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두 달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10월 중순경에 해당되고 수전절은 언제나 기스르월, 즉 12월 25일에 지켜졌습니다. 부수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참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12월 25일이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인지 대해서는 증명된 바가 없지만 사실인지도 모르지만은 하지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날짜는 주님의 생일에 일어난 셈이 됩니다. 자, 수전절은 모세가 제정한 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지정된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교적 새로운 절기였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후에 유다 마카비가 그 마카비의 지도 아래 성전을 청소하고 봉헌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절기였습니다. 그 절기의 특징은 불을 밝히고 종려나무 가지들을 나르고 또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즐거운 축제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통 빛의 절기라고 불러졌습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에 마침내 달리시기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네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2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데요. 이때 예수께서 부딪히신 도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25절에서 30절에는 그러한 도전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31절에서 39절에는 그 도전에 대한 주님의 대답의 결과로 이야기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떠나셨는가와 또 어디로 가셨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도전은 분명하고 또 상세하며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먼저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를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솔로몬 행각은 성전에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그림같이 묘사된 장면이 나옵니다. 즉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이 말은 그들이 문자 그대로 주님을 둘러싸고 도망가지 못하게 가둬놓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이 제기할 물음에 대한 대답을 듣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물음이 나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리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자, 이 물음은 분명한 것으로 아주 딱 부러지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암시되어 있는 생각은 주님께서 분명하고 솔직하지 못하셨다는 것이며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분명한 주장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주님께 던진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모두 주님께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도 질문을 던진 사람들 중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미워했을 것이고 무슨 일이든 꾸며서 그로 인해 주님께서 붙잡혀서 고소당하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이들은 아마도 아주 정직하게 말한다면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밝히 말하십시오. 당신의 입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당신의 입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아주 명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일치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주장은 모두가 불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거부를 당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신 주장이나 또 메시아직에 대한 주님의 해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 그들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변질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관능적인 것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와서 로마의 멍에와 압제를 깨뜨려주고 실제로 다윗의 왕권을 예루살렘에 베풀기를 기대했으며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번영을 허락해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한때는 요한도 예수가 메시아이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몰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메시아라고 확인해 놓고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가 기록해서 확인하는 한 결코 그런 식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주장하신 적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겨울 아침에 주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실 때 주님을 붙잡아 에워싸고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대답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과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단지 수학적이고 논리학적인 정확성만으로는 말해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장 큰 일들은 사실 그런 식의 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셨음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묻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식의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지만 말입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먼저 주님은 내가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요지는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태도를 밝힌 적이 없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대답하기를 내가 말하였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일이다. 그들은 그들의 물음에 대해 분명한 솔직한 대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답은 그 대답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두 번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개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주님은 한 여인에게 내가 그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절망 속에 사로잡혀 특권을 모두 상실한 채 홀로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다른 한 경우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의 경우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했을 때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소경이 대답했죠. 그때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열두 제자의 신앙 고백에 동의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드러내어 말씀하셨다는 기록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중 하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그 열두 제자 모두의 확신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 신앙 고백을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은 분명히 메시아 되심에 대한 주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눈을 뜨게 된 소경, 주님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고는 주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고 말한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너희가 들었다고 말씀하시고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주장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질문이 제기된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그리고 드러난 행위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첫 해에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둘째로는 같은 해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최근의 일로는 날 때부터 소경전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일들과 관련하여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즉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이 주님께 대들었을 때에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그들은 주님께 대한 명백한 적대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전자에게 하나의 과정을 통하여서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그 결과로서 그들이 그를 회당에서 내어 쫓고 그를 파문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는 새로운 삶의 질서로 그를 받아들여 주셨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에 대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따라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면 우리는 주님의 주장이 얼마나 분명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들에게 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즉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두 달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주제로 돌아가고 계셨습니다. 목자는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며 양은 그 나라 백성들이며 주님은 그 나라 안에서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문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즉 참된 삶의 질서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때 한 말을 모두 기억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님은 그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적용하셨습니다. 내가 목자인 그 우리 안으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들은 그때 밝히 말하시오라고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다. 내가 한 행위들과 너희가 본 나의 행위들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헬라어로 하나라는 단어는 중성입니다.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위격이 아니라 한 실체, 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나, 즉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들이 애호사고 있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주님은 내 아버지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 즉 아버지, The Father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실체와 본질의 면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메시아를 고대해왔소. 우리는 오셔서 로마의 군대를 쳐부수고 우리를 특권적인 위치에 도로 세워줄 메시아를 고대해왔다는 말이오. 만일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하게 말해 주시오. 주님의 대답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직분에 대한 생각을 압도하고 가라앉혀 버렸습니다.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로서 하나님과의 동등한 실체를 가짐을 주장하심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시 돌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8장에서 나타납니다. 8장에는 그 전에 그들이 어떻게 돌을 들게 되었는가가 나타납니다. 왜 그들은 그때 돌을 들었을까요? 즉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또 돌을 들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그들이 돌을 든 것은 주님께서 자신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음을 주장했을 때였습니다. 자, 그들이 돌을 던지지 못했던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매우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들었지만 던지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적대감에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말한 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신 때까지는 그들은 결코 주님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한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위험을 보지 않고는 이 이야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돌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주장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하나님과 한 본체이심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드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행동에 반발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그리고 정확하게 빗대어 말하는 어조로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돌을 들었던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단호한 의지가 왜 생겼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전에 주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던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일들이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주님은 주장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주장 때문에 주님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 대해 증거해 준다고 말씀하셨던 것, 즉 주님이 한 일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근원에 대하여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다른 대목에서 말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말한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무슨 이유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대한 대답한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여 네가 사람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것은 단지 신성 모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사실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밝히 말씀하셨고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의미를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기가 주님께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점에서 그들은 분명히 옳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보여주는 일들을 간과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단호히 그런 일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줄곧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그렇게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생각 때문에 그가 나았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38년의 고통과 서러움이 이제 끝났다는 사실과 그가 자신의 한계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실을 보지 못하고 전통과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타락한 생각에 빠져서는 주님을 참남하다고 또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들이 읽는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호소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인용하신 것은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귀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이 완전히 정당한 말씀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이라는 것이 그들을 신이라 부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주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들이 보는 성경에서는 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보내신 이와는 엄청난 질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논쟁은 그 가치가 또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주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시 자신이 행하신 일에 대한 증거에 호소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즉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자신을 믿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그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면 과연 누구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이 만일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신을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이라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일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면 너희는 나에 대한 진실을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것은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밝히 말하시오라고 그들은 말했었지만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즉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주님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당당한 위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떠나서 그곳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무리가 주님을 애호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분명한 대답을 들으려 했고 또 그것을 얻었지만 그들은 매우 화가 나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을 던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을 잡아 산헤드린으로 끌고 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은 거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을 가두고 데려가는 것은 아주 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코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횃불을 든 한 무리의 군사들이 다가와서 주님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그들이 뒤로 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주님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때가 오기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가사. 이것은 매우 흥미있는 말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주던 곳으로 가사. 1장 28절에서 우리는 그곳의 지명을 본 바가 있습니다. 3장에서 우리는 요한이 자리를 바꾸어 예루살렘 근처의 에논으로 간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요한이 자신을 메시아로 확인했던 바로 그 장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은 그 확인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도 주님을 처음으로 따랐던 제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전체에 여전히 요한의 사역이 끼친 영향이 남아있었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확인한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쓰인 동사의 시제는 일반적인 대화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는 옳았다. 그가 이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말이다. 자, 마지막 문장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라는 말을 강조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주님을 거절하였다면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에 대한 주님의 주장은 그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주님이 주장하신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거룩해 하시고 보내셨다는 것이었고 거기에 담겨있는 생각은 주님께서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선지하셨던 주님께서 특별히 거룩해함을 입고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별되고 거룩해 되고 따로 구별된 후에 주님은 보냄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본체가 하나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비롭지만 분명한 어조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사람들이 주님께 분명히 말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1장 1절 이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11장 1절에서 5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한 모든 기록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아주 다채롭고 또 생동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는 힘과 감동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슬픈 비가이자 동시에 승리의 찬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황들이 나타나 있으며 우리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27절까지는 마지막 표적으로 가는 도입부가 됩니다. 마지막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말합니다. 28절부터 53절까지는 표적 자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표적으로 이끌어가는 도입부로서의 기록입니다. 베다니와 요단강 건너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베다니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4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다시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베다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습니다. 요한은 주의 깊게 마리아가 누군가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즉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이 기름 부음은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마리아를 뚜렷하게 각인시켰던 그 일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은 그녀를 열두 제자들이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여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가 그 베다니 집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기에 이 자매에 대해서 약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끝머리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는 이 자매들에 대해 말하면서 마르다가 그 집 살림을 꾸려가는 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를 자기 집 안에 모셔 드렸음을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마리아에 대해서는 마르다의 동생이라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온 마을이 마리아에게 속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선한 여인이라면 한 집을 소유하고는 죽을 때까지 가사를 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유형의 여인은 그녀의 사랑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한 마을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은 그 집이 예수께서 즐겨가 계셨던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친근하지만 아름다운 단어를 써서 말한다면 주님께서 아주 편하게 계셨던 곳 중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제 나사로가 병이 났는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이 두 자매보다 어렸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어떤 책임을 맡은 존재로는 결코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났습니다. 예수는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기 계셨다면 모든 사정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두 자매는 그렇게 생각했고 아마도 그들의 그런 생각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주님께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이 주님을 알고 있고 만일 주님이 그러한 문제를 아신다면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사로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묘사하는데 그녀들이 사용한 단어는 필레오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온전히 사랑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를 한번 보아두고 곧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4절에서 16절까지는 요단강 저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도착하여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도전이 될 정도의 일이며 온갖 의문과 의심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앞으로 읽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은 나사로가 죽지 않으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곳까지의 거리는 하룻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시는데 또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모두 4일이 됩니다. 나중에 마르다는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사자가 그 소식을 가지고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죽음이 마지막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극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는 구두점을 바꾸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 부모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때가 낮을 때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두점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다르게 구두점을 표시하면 그 문장의 뜻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고 계속 소경으로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보이실 기회를 얻으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자, 이제 나사로에 대한 이 말도 그러한 견해를 낳게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또한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될 때까지 나이가 차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로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죽음으로 그 결말을 본 질병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두 경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실제로는 이러했습니다. 그래, 그는 죽었다. 그런데 그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를 만들어 놓았다. 그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는다는 면에서 말이다. 요한은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말을 써놓은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즉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에도 원문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 머무셨던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하여 그 자매들이 사용한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애정을 나타내는 필레오라는 단어였습니다. 자신들의 동생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하리라고 그녀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지만 지성적이고 판단력이 갖춰진 사랑이며 상대방을 고려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두 헬라어 단어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해석한 것은 아주 잘된 해석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석한 이는 구스피드 박사인데요. 헌신이란 단순한 감정 훨씬 이상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 단어를 결연히 여기에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헌신하셨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나사로에 대한 주님의 애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보낸 소식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한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계신 곳에 더 머무르셨습니다. 주님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출발하셔서 죽은 것이 분명함으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한 점의 의심도 없을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일 후에 이틀이 지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는 주님께 대한 적대감의 진원지며 제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 했던 곳입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반대였고 또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서 위험한 곳에 들어가시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조용하고 위엄 있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는 주님께 적대적인 땅이었고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려 하자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주님께 적용하면 이 말씀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유대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런 사고도 없을 것이다. 대적하는 자들은 내 때가 이르기 전에는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빛 가운데 행하고 어둠 속에 행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게 대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잠들었다고요? 그거 좋은 일이군요. 그가 잠들었다면 이제 낫겠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해 수준까지 낮추셔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만일 주님께서 거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두 자매의 말이 맞다는 것을 그 말씀은 보여주는 듯합니다. 즉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하지만 왜 기뻐하셨을까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잠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견해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문자 그대로는 나사로가 죽어 있다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현재 시제였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본질적인 인격의 측면에서 나사로에 대해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잠들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과거 시제로 말씀하셔야 했을 때, 그리고 나사로가 경험한 바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했을 때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그에 대해 썼던 언어인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체하신 것은 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질병이 그 갈 때까지 가서 생명선을 건드려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지체하셨던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이제 또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바로 베다니 동리 밖입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나흘 동안이나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흘이나 죽어 있었다는 것은 그 동방 지역에서는 시체가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마르다는 옳았습니다. 그 전에 주님은 두 번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영혼이 그 몸을 떠나자마자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불러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영혼이 떠난 지 겨우 몇 시간 후에 사람들이 그 아이를 묻으러 나갈 때 주님은 그를 다시 불러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님은 그 능력의 증거가 완벽해지도록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집에 있다가 주님을 맞으려고 급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녀는 동방의 관습들을 어겼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앉아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마르다가 화가 나서 급히 주님을 맞으러 나와서는 주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물론 이 말은 교리적으로 해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주님께 왔을 때도 마찬가지 말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이 말을 한 의도와 또 마르다가 이 말을 한 의도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가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정직하고 진지하며 또 반항이 섞인 실망의 표현이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치 그녀는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왜 서둘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말이 증명해 주듯이 그녀의 확신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녀는 주님께 대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런 의도가 그다지 강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오라비를 돌려받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시체가 벌써 썩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녀는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말씀이 일반적인 언급이며 그녀에게 부활의 사실을 일깨워주고 이성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르다야, 죽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란다. 부활이 있지 않니? 물론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언급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일반적인 언급이며 마르다도 분명히 그렇게 이해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지연된 부활에서 위안을 얻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장 위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 여섯 번째 나는 무엇이다를 보게 됩니다. 요한이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무엇이다 즉 영원한 현재 시제로 쓴 말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거기에는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의미를 밝히자면 부활은 사건에 불과하다. 나는 그 이상이다. 그 말씀에서 더 큰 부분은 나는 부활이요가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도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더 위대한 말씀은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해석은 부활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주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부활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를 믿는 자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때는 어느 면으로 보나 죽겠지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오라비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거의 파악하지 못해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묻고 종종 그 답이 그는 죽어서 또는 그녀는 죽어서 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부르실 때 나사로가 마치 자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그 죽음은 우리가 보는 한에 있어서는 사실이지만 그는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은 그에게 아무런 주문도 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들으리라고 생각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주님은 마르다를 쳐다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리고 완벽하게 훌륭한 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녀는 마치 흠칫거리면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 거의 두려움에 휩싸인 것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망설이고 있었던 듯합니다. 즉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에게 죽음이 없으며 그가 죽을지라도 살 것이고 따라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사실 그런 이들에게는 죽음이란 없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확언하지 못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녀의 영광스러운 믿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서론격의 진술에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준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도체 있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적대 세력들이 이제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두 제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도마가 무슨 말인가를 했고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죽음에 직면하여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여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주님은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그 시점에서 오히려 빛 가운데 행하면서 모든 일을 능력과 사랑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캠벨 몰간의 요한복음 강의 제12강은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지 캠벨 모간의 요한복음 강해를 청취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원하시면 BBN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의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 korean@bbnmedia.org로 연락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또 세상의 모든 뉴스들 다 지나가고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변하지 않는 소식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이 소식과 이 진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으십니까? 교회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지만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온라인 성경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성경대학의 강의를 들으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온라인 성경대학의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하셔서 우리의 참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는 방법은요. www.bbnbi.org 또는 www.bbnradio.org로 오셔서 성경대학을 클릭하시고 간단히 등록을 마치신 후에 원하신 과목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목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일 드라마 마가 요한의 인생과 목회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0: 믿음의 집.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김정호.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거부합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왕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위험을 가져오는지 직접 보고 겪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마음속 깊이 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자신의 가정 안에서 결단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어머니 마리아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게 될까요? 죄인들을 용서하고 풀어주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친구의 죽음은 묵인하는 하나님을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포에 사로잡혀 언제까지나 죄악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될까요? 자, 이제 마가 요한이 그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킨 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왜 대체 내 말을 안 들으시는 거야? 어머니! 결국 제가 옳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어머니가 실수하셨단 걸 인정하게 되실 거라고요!
2: 안녕하세요. 저는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위대한 학자셨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구원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구원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죠. 어머니는 고집이 세고 단호한 분이십니다. 전 그런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이제 이 집안의 가장이 저라는 것을 어머니도 아실 때가 됐습니다. 지난 수년간 전 어머니께서 새로운 믿음을 위해 우리의 전통과 유산을 내버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친구들이 조롱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옆에서 보는 것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일까요? 예수님이야 다시 일어나셨다고 하지만 세베대의 아들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그런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교인들을 우리 집으로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으로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 영생을 알게 된 후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긴 합니다. 그분은 정말이지 아는 것도 많았고 그 말씀 속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언젠가 늦은 밤 시간에 그분의 뒤를 쫓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하루 전날이었죠. 전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보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경비병들이 절 잡아가려고 하더군요. 단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전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걸치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던지고 달아났습니다. 경비병들이 저희 집까지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쉴 새 없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전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교인들을 우리 집에 불러 모으면서 불행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다시 한번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1: 어머니!
3: 나 밖에 있다. 마당으로 오너라.
2: 어머니,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했으면 합니다.
4: 친구들과 가족들이 우리 집에 모이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얘기 말이니 난 우리 집 정도는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하지만 어머니,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걸 모르세요? 사람들이 왜 꼭 우리 집에서 모여야 합니까?
4: 아들아,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너무나 외로웠던 거 기억하니?
2: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일과 무슨
4: 상관...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 아이 딸린 여자가 남편을 잃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떨지 상상해보려무나. 나는 의지할 곳도 없었고 정말로 두려웠단다.
2: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잘 해왔잖아요. 어머니는 제가 성경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또 하인들 관리도 잘 하셨죠. 근데 지금 그 일과...
4: 우리가 그 어두운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집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거란다.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우리는 그걸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야.
2: 하지만 야훼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1: 마리아 고모, 마가 요한, 이렇게 반가울 수가.
4: 바나바, 너무 보고 싶었다, 우리 조카. 아유, 뭘 좀 먹겠니? 로다가 방을 안내해줬니? 우리는 오늘 베드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거란다. 혹시 베드로한테 들은 얘기는 없니? 아유, 그런데 왜 로다가 네가 온 걸 알려주지 않은 거지?
1: 고모, 전 괜찮아요. 로다가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하길래 고모부터 먼저 만나겠다고 하고 이리로 온 거예요. 그나저나 평의회에서 이 집의 모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고모와 마가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2: 들으셨죠? 어머니의 그 새로운 믿음이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4: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아들아. 구원의 길은 새로운 것이 아니야. 그건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와 같은 우리의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참된 믿음이란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지.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 말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5: 실례합니다, 마님. 손님이 오셨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2: 로다, 이 멍청한 개집애 같으니 네 본분을 잊은 것이냐?
4: 마가 요한, 괜찮아, 로다. 나도 우리 베드로 형제가 걱정이 돼서 죽겠구나. 손님께는 2층 방을 안내해드리도록 해. 나도 곧 올라갈 테니.
5: 네, 죄송합니다, 마님. 감옥에 계신 베드로님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야고보나 스테반처럼 되면 어떻게 하죠? 베드로님의 지도 없이 저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4: 로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오늘 밤에는 우리 모두 용기를 냅시다.
2: 베드로가 용기를 냈다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아시죠? 에?
1: 마가 요한,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냐?
2: 바나바 형, 베드로가 바나바 형과 믿음의 형제가 되기 훨씬 전부터 제 친구였다는 건 알고 있죠? 그 친구는 어부였어요. 베드로를 집에 데려올 때마다 어머니는 늘 불평하셨어요.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면서 말이에요. 그 친구는 옛날부터 성질이 급했죠. 그래서 어머니는 못 견뎌하셨고요. 하지만 지금의 베드로를 보세요. 훌륭한 학자이자 지도자가 됐잖아요.
1: 구원의 길은 우리들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왔지. 너도 알겠지만 사울과 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보낸 선물을 가져왔단다. 그곳의 수많은 형제 자매들도 나와 베드로처럼 놀라운 변화를 겪었지. 마가, 네가 두려움을 넘어서고 나면 진리를 마주하게 될 거야. 주님은 너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진리를 드러내실 거야.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 모두가 그분의 진리를 알게 될 게 분명해. 자, 가자. 보좌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자.

0: 보호자 앞에서 저는 어머니가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이들과 차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었죠. 어쨌든 바나바와 저는 레위인이었고 저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은 그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능하신 분 앞에 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사장이나 우리 집 하인인 로다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냄새나는 어부나 로마의 황제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직업이 다를 뿐이었죠. 어쨌든 그러한 가르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곤란을 겪게 됐습니다.
1: 신성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분의 죽음을 목격했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를 드립니다.
2: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0: 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요? 자기 친구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란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를 죽인 자들을 용서해야 하는 건가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에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내일이면 헤롯 왕의 판사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의 죽음이 결정되겠죠. 이것이 이 사람들이 오늘 기도드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분께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긴 할까요?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은 저도 간절하지만. 이 시간에 대체 누가 찾아온 거지? 혹시 우리를 잡으러 온 건가?
3: 로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4: 죄송합니다.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야.
3: 당장 나가봐. 문을 두드린 소리 안 들려?
5: 마리아! 요한! 잡니다, 베드로! 마리아!
4: 베드로님! 정말 베드로님이시군요. 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요.
5: 아, 로다, 너로구나. 아니, 어딜 가는 거야? 먼저 날 들여보내주지! 로다!
3: 대체 누가 이 시간에?
4: 베드로님이에요. 베드로님이 문 앞에 와 계세요.
3: 뭐? 로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4: 저 제정신이에요. 정말로 베드로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자기가 베드로라고 했어요.
6: 베드로가 죽어서 천사가 대신 찾아왔나 보구나.
4: 아니에요. 베드로님이 맞다니까요. 천사가 뭐하러 좀 문을 두드리겠어요.
1: 로다야, 네 말이 사실이라면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냐?
4: 이럴 수가! 너무나 기뻐서 그만 깜빡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7: 아니, 정말.
8: 베드로다!
9: 아니, 어떻게 이러니?
8: 주여.
5: 자, 여러분.
8: 감사합니다, 하나님.
5: 진정하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말입니다.
1: 말해보게, 형제여. 어떻게 감옥에서 탈출한 건가?
6: 그래요, 베드로. 주님이 어떻게 구출을 해주신 거죠?
5: 네, 그것은 진실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엄청나게 밝은 빛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때 주님이 보내신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서둘러라, 어서 일어나라. 그러자 손목을 묶고 있던 사슬이 저절로 풀렸고 천사는 저보고 옷을 챙겨 입으라고 하더군요. 전 모든 것이 꿈인 줄 알았습니다.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기는 했지만 잠시 후면 잠에서 깨어나 족쇄를 찬 모습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지요. 저는 천사와 함께 경비병들 옆을 지나 감옥 문까지 걸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우리 눈앞에서 감옥 문이 활짝 열리더군요. 우린 계속 걷고 또 걸었습니다. 길고 긴 거리를 지나고 나니 천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 혼자 길거리에 서 있는데 분명히 꿈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저를 구출하신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늘 그래왔듯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9: 그게 정말이란 말인가?
1: 모두 조용하십시오. 우리의 친구는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해줍시다.
6: 그래요, 베드로. 우리가 숙소와 저녁을 준비해둘게요. 오늘 밤은 일단 쉬고 내일 다 같이 축하를 하도록 해요.
5: 아닙니다. 그자들이 지금 저를 찾고 있어요. 분명히 이곳으로 찾아올 겁니다. 마리아님은 언제나처럼 믿음의 사역에 힘써주십시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할 일이 아직 많지 않습니까? 전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오늘 일어난 일들을 전해주십시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9: 아니, 잠깐만. 아니,
1: 잠깐만요. 잠깐만요, 베드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5: 마가 요한, 너 떨고 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놀라워서 그러는 거니? 아니면 정말로 몸이 안 좋은 거니? 의사를 불러줄까? 아까 보니 누가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1: 아닙니다, 베드로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전부 진실인가요? 혹시 일이 이렇게 된 건 아닌가요? 경비병들이 사슬을 잠그는 걸 깜빡하고 잠이 든 거죠. 아니면 누군가 경비병들을 제압하는 걸 도와준 것이겠죠.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5: 그래, 마가 요한. 누군가 날 도와주러 온 것이 맞다. 메시아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셨지. 진실은 내가 한 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번엔 그분께서 나를 구하셨고 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해야 돼.
1: 하지만...
5: 마가 요한, 공경에 처했을 때 믿음을 잃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난 잘 알고 있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떠한 용서를 주시는지도 잘 알고 있지. 나 같은 어부에게마저도 말이다. 내가 가진 것은 이 목숨밖에 없고 난 언제든지 그것을 내어놓을 준비가 돼 있다. 넌 어떠냐, 마가 요한? 너도 하나님의 권세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느냐? 그 권세를 내 품 안에만 간직하고 있겠느냐?
1: 먼저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베드로님은 내일 재판이 있고 아마 사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자고 계셨다고요?
5: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감히 누가 내게 대적을 하겠느냐는 말이다.
1: 하지만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5: 난 언젠가 이 육신을 벗어던지게 될 것이고 그날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이 될 거다. 죽고 나면 친구들과 함께 천국에서 쉬게 되겠지. 하지만 하지만 살게 되더라도 난 죽음 따윈 걱정하지 않을 거야. 적어도 이 놀라운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동안은 말이다. 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나 기쁘단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것뿐이야.
0: 저희 어머니도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항상 그 기쁨을 제게 보여주려고 하셨죠. 그런데 전 그동안 그 즐거움을 빼앗으려고만 했었습니다. 베드로님은 사슬에 묶인 채로도 깊은 잠을 주무셨는데 전 저희 집안에서조차 잠을 자지 못했어요. 목숨을 잃을까봐, 집을 잃을까봐 걱정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5: 마가 요한, 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느냐?
0: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수없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의 방식과 말씀은 그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더군요. 네, 믿습니다.
5: 그래, 너도 공부를 했으니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 그 이름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는 예언을 알고 있겠구나.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넌 그것을 믿느냐?
0: 베드로님이 전에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사실 그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젠 알 것 같아요. 네,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5: 그렇다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너의 재능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도록 해.
0: 저희 어머니처럼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어머니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셨죠. 베드로님,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 그래, 나도 기쁘구나. 어서 가서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자, 나도 이제 가봐야겠어. 자.
0: 어머니!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마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믿고 있습니다. 마가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고 일상 속에서 그들의 자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응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지으셨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달, 별을 포함해 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친절과 자비,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왕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의 사랑과 자비,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목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천지 만물의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모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십시오. 제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께서는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신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기도인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릴 때는 진심을 담아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신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프로그램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일 드라마 마가 요한의 인생과 목회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믿음의 집. 출연 서령범, 홍경화, 김종환, 서혜정, 홍성원, 이은주, 박영재, 장민혁.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김정화였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믿음의 여정을 보내드립니다.

바다 제자는 폭풍이 일어날 때만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평안하고 잘살 때는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풍파를 만날 때그 사람의 믿음이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법 잘 믿는 채 하다가도 삶의 풍랑을 만나 어려운 시험을 부딪히게 될 때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고난 그리고 실패에는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의 의로운 섭리와 더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BBN의 역사는 35년이 넘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8개 언어로 라디오 방송을 내보낸 지는 이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ITL 카드라고 하는 청취자 초청 카드를 통해서 방송을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도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실 때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또한 필요한 언어권의 ITL 카드를 신청하시면

0: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
1: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예를 벗겨내고, 재력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재력을 벗겨내. 나는 남들보다 정직하다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게 망신스럽게 하고, 남들보다 나는 무엇보다도 이거는 몰라도 이거는 내가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벗겨내요. 왜냐하면 인간은 지금만 안 그럴 뿐이지 조금 깊게 들어가면 결국 다 똑같다. 그죠? 요만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0: 이 시간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최동선 전도사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전해드리는 마태복음 강의 109번째 시간으로 전반부를 보내드립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행치 아니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치 아니하는 게 무슨 행위겠어요? 행치 아니하는데. 두잉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요즘 뭐 비잉과 두잉에 대한 그런 그 존재냐 아니면 행위냐 뭐 이런 그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역설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또 행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 15년째 우리 마가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순종합시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로지 그냥 오직

0: 우리 모든 관심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무엇이며, 그분의 관심은 무엇이며, 그분이 이런 일 중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었고, 당신의 뜻은 무엇인가? 그 안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사랑,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관심을 거기에 투기한 거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존재 안으로 우리 관심을 다 그 안에다가 아주 뭐랍니까, 아주 집결시킨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뭐 거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뭐 안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오늘 뭐 여러분 옷 입은 거 다르잖아요. 어디 가서 옷 사 입은 거 다르고 그죠? 뭐 다 다르잖아요. 생긴 거 다르고 환경 다르고 처지 다르고 성품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문제도 그렇게 어떻게 딱 그렇게 획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건 생명이라는 그 어떤 그 다양성의 그 신비 속에 이거는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어드려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해내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럴 때는 이런 언행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지라는 행위가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위 그것은 곧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내는 거야. 그래서 행치 아니했다는 건 그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행치 아니했다는 건 그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야. 그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일을 살아낸 일 그분이 하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그 행위 안에 열매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사랑이 있고 아름다운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고 그 아주 그 뭡니까 온유가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행위 안에 그렇지 아니한 것은 나중에 교만과 자랑과 외식과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 그러면은 뭐 특별히 나랑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바리새인의 입장은 창세기에 나온 뱀의 자손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머리를 깔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자손의 어디를 문다? 뒤꿈치, 발꿈치를 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자꾸만 저 뭐 바리새인들 뭐 저 뱀의 자손들 저 특별히 그냥 자꾸만 거기 그 어떤 특별한 사람 나랑 다른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이 발꿈치도 물었다가 대가리 죄송합니다 대가리래 대갈통 머리도 깨지고 아유 대가리라 그래요 괜찮아 또 깨지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도 머리를 밟고 머리를 깨고 또 여러분도 발꿈치가 물릴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발꿈치가 물리는 그 우리가 또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내가 그 일을 해, 내가. 내가 그 자리에 있대도요. 여기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의 위치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율법적인 사고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뭐냐? 오로지 나를 상석의 자리에 앉히고 상석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나의 의도가 보여지고 이제 그런 것 그러니까 자기 중심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계속 추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모세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일은 일단 내가 죽는 일이 먼저 선제되니까 나를 벗기는 일이 있어 나를 벗기는 일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일이 더 멋있어 보여요. 모세 자리가 좋아요? 그리스도 자리가 좋아요? 모세 자리가 좋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 자리를, 그 글만 읽었을 그리스도의 길이 참 좋은 길인 건 알지만, 선뜻 내가 두 갈래가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요. 모세 길에 쓴데도요, 그것이 더 선명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영광스러워 보이고, 그것은 나를 굳건하게 해 보이고, 그죠? 부끄럽지 않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부끄럽게 해요. 벗겨요, 먼저. 부끄럽게 하고 벗기고, 우리로 내 존재를 깨닫게 하고, 나의 민낯을 보게 하고,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 그걸 막 그 구원의 아주 그 절감,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막 그런 그 애타는 심령 위에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야.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게 좋은 거야. 간단해. 그건 뭐, 외적인 일만 하면 돼요. 외적인 일만 그럴듯하게 해주면 돼. 그 안에 본의가 어떻든 아니, 중요하지 않아. 그건 안 보이니까. 그 모세의 자리는 그 일만 잘하면 돼. 그러면 나도 스스로 잘 몰라요. 아, 나도 거룩한 일을 했으니까 거룩한 것 같고, 난 좀 남들과 다른 것 같고, 남들도 그게 칭찬하고. 그죠? 제가 오늘 나를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벗기시는 일인데, 제가 굉장히 자랑하는 일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이 있어요. 그니까 뭐냐면은, 그니까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걸 벗기는 사건이에요. 재밌겠네. 벌써 이제 흥미진진하네. 아니, 나를 자랑스럽게, 나는 근데 이걸 고백하는 게 안 부끄러워요. 나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던 일들이 오늘에 확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래서 일부러 갤러리 마켓 파킹라스에 5층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내려왔어요. 울다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5시에 약속이 있어서 갔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파킹하다가 나무 이렇게 툭 건드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파킹 뒤로 이렇게 빼다가 범퍼 탁 닫는다 그러면 괜히 주접을 떠느라고 내 이름하고 주랍을 했어서 텔레폰 넘버를 쓰고 와요. 그랬더니 이게 정직하다 이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내가 오늘 어느 자그마한 이렇게 몰 안에서 파킹을 하다가 이렇게 뒤로 빼는데 난 진짜 몰랐어요. 왜냐면 안에 그 에어컨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에어컨이 막 맥시멈 트니까 그러면서 백업을 하니까 뒤에 쿵 닫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쿵 닫는 느낌도 없었어요. 그 소리 때문에. 막 소리 때문에. 근데 앞에 차가 이렇게 가로막길래 왜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뒤로 백업하는데 앞으로 다시 갈래니까 옆에 사이드 미러로 내 차하고 어두 차가 다 붙어있는 거예요. 검은 차하고 나고 파킹돼 있는 차하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게 닿는지 안 닿는지. 근데 나는 안 믿고 싶은 거야. 안 닿기를 원하는 거야. 그냥 왜냐면 난 몰랐으니까 소리가 시컥 막 울리니까. 그래서 내가 나가봤는지 이게 기억이 안 나. 나가봤는지 아니면 사이드 미러로 아 이거는 사고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믿고 그냥 36개를 슬슬 점잖게 하는데 이거는 안 닿은 거다. 아, 나와서 봤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 안 본 것 같아. 그냥 사이드 미러로 이건 안 닿은 것 닿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닿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이렇게 미끄러 나가는데 그 업소에서 어떤 분이 뛰어나오면서 화면에 찍혔다는 거예요. 안 다쳤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 그랬죠. 그랬더니 안 다쳤어요. 안 다쳤는데 자동차가 화면 쾅 닿는 소리가 화면에 찍혔는데 그제서야 분명히 가가지고 막 주인한테 근데 뭐 사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본 변상해 주겠다고 난리 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어글리한 거야. 자기가 여태까지 평생을 정직하겠는데 왜 오늘따라 왜 도망을 가는 거야. 근데 안 믿고 아니 몰랐었으니까 나는 그거 닿는 순간에 몰랐었으니까 근데 차가 딱 닿는데 아 단 건지 안 닿은지 모르고 안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이, 아니겠지 하고서는 그리고 있는지도 몰랐고 차가 그리고 그냥 나가는 그냥 에이, 아무 일도 없겠지 하고 나가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음에 이제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갚겠다 그러는데 거기 그 쇼핑몰에 있던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얼굴이 더 빨개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야?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예를 벗겨내고 재력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재력을 벗겨내. 나는 남들보다 정직하다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게 망신스럽게 하고 남들보다 나는 무엇보다도 이거는 몰라도 이거는 내가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벗겨내요. 왜냐하면 인간은 지금만 안 그럴 뿐이지 조금 깊게 들어가면 결국은 다 똑같다. 그죠? 요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다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를 벗겨내는구나. 이제는 어디 가서 나는 정직하고 나는 절대로 이런 거 하고서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를 못하지. 내가 도망가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딱 깨닫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잠깐 기도했어. 한 30분 저기 파킹락 가서 기도를 하는데 차에서 그 더 이렇게 평화를 주시더라고요. 네, 더 아주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쁨을 주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를 묶은 거야. 우리는 자기가 내내 죄 짓는 거면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더 무서운 곳에 묶여있는 거야. 나의 프라이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토색하고 불의했지만 난 토색과 불의하자고. 저는 가늠하지만 나는 가늠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늠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묶여있고 나는 토색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묶여있는 거야. 그 사람 아마 일평생 동안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겁니다. 차라리 나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사는 길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사는 일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는 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결국은 하나하나 벗길 거예요. 우리는 벗겨야 될 것들을 내놓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내놓은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것은 벗기지 마세요 하는 것들을 벗기로 추격해 올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벗겨낼 거예요. 하나님은 집요할 정도로 찾아오셔서 그 옷들을 벗겨낼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발가벗긴 우리 안에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실존을 가릴 수 있는 영광임을 나타내 줄 거예요. 아마 우리의 프라이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성품은 올바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에 우리는 묶여 있었고 그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예요.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말하는 바 아니 지금 모세에 앉은 사람 율법으로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지금 이 말이 약간 좀 더 그 정의로 보이죠? 좀 이렇게 모순으로 느껴져요. 그죠? 저희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럼 누가 말했던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들이 율법을 이야기하건 무엇을 이야기하건 그 율법은 일단 누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벌써 돌에 새긴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걸 주었느냐?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돌에 새긴 겁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를 했어도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결국 말씀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뭐 우리를 가자는 자에게 5만 불을 뭐 강탈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얘기하는 오리를 가자는 심리, 뭐 그죠? 겉옷 달라는 자에게 뭐 속옷 이런 이야기들은 일단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율법사가 하면은 율법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결국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본인은 앉고 자리에 앉고 그것을 가지고 그 진이 뜻을 모르고 율법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율법을 그 외적으로 그냥 팔로우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남들을 지도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바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돌에 새겨주신 법이거든. 실제로 그 법은 누구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느냐? 그 율법은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도 외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느 과정을 거쳐서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냐? 먼저 율법의 메커니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러면 그 율법의 메커니즘으로 다가왔다는 얘기는 그 일로 인해서 결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모습을 띈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뱀의 모습을 띈 그리스도? 상상 못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린 양만 생각하지 뱀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 이거 상상 못하죠. 근데 실제로 그랬거든. 어디서 뱀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어느 사건에서? 노뱀. 노뱀 사건에.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사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바라본 그분이 누구야? 그리스도거든. 근데 왜 그리스도를 왜 흉측한, 더군다나 지금 어떤 사람 대상으로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뱀을 쳐다보게 만들어요. 어떤 그림인지 보이죠? 사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스스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불가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 사람들에게 먼저 무엇이 오죠? 뱀의 형상을 띤 율법의 그림자가 먼저 우리에게 드리워지는 거다. 그럼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 뱀의 형상, 뭐예요? 율법의 그림자 속에 우리는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린 도저히 이 율법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린 물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 우린 물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학교가 얼마나 복음화된 줄 알아요? 한국 학교에서 도저히 힘든 교육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독사 선생이라 그러죠? 얼마나 복음화된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 야, 독사 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리면 죽어. 근데 그 사람이 입으로 뭐냐고. 만났다면 운동장 열 바퀴 이러는데. 뭐, 시간 지키고, 뭐, 똑똑해야 되고, 뭐, 하나도 지참한 거 다 가져와야 되고. 우리가 독사라 그러잖아요. 예! 독사는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지킬 수 없는 이야기들 꺼내놓고 물어 죽이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단은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생명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착각들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생명으로 온전해지지 않고 그 생명이 거듭나야만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은 죽고 근데 죽었지만은 그 자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죽었지만은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죽어서 되는 자리여야지 그곳이 어떤 자리가 되죠? 새 생명, 영생하는 생명. 여러분 따라하세요. 조회 해보세요. 조회. 이게 이제 헬라어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바로 어디에서만 출발하느냐? 바로 옛 생명, 원래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생명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바로 뱀에게 물려 죽는 그 자리. 그 자리야말로 그 생명이 와서 거듭내서 이제 그 생명이 아까 거듭낸 자와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당신이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내가 계명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지까지 다 이루리라. 근데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죽는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죽게 했던 그 율법을 스스로 율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것을 fulfill, 성취, 그것을 성취함으로 온전히 하신다. 그래서 뱀으로 죽고 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뱀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불뱀은 너를 죽게 했지만 그분이 사시는 뭐야? 너를 살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죽이고 산상수훈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으면 이거 다 죽어야 돼. 아, 오, 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오른쪽 눈을 뺀 자라에게 왼쪽 눈을 갖다 대라는 거야. 옛날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그 이거 뭐예요? 누가 네 이빨을 오른발을 오른 이빨을 뽑으면 왼 이빨을 갖다 대라 이런 거잖아요. 거의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를 걷자면 심리를 걷고 너를 침뱉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전의 법도 지키지 못했는데 결국은 우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낱낱이 너는 절대로 스스로는 온전케 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 앞에 우리는 다 사망이다. 왜? 마음으로부터 다 썩었다. 마음으로부터 이미 살인했고 마음으로 간음했고 너희 마음으로 이미 다 죄를 지었다. 그분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우리 모든 사망의 집행이 어디서 일어나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혼자 지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묶여. 이미 사망이 집행되어지고 그곳이 어떤 자리가 되죠?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도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은 절대로 없죠?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자신에게 오셔서 이제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부활되셔서 그 생명이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아까 나를 죽였던 그 율법을 fulfill, 완성한다. 성취하신다. accomplish, 그래서 성취하실 것이다. 온전히 하신다. complete, 그죠? 그분이 그 안에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희의 말하는 바, 일단 뭐야? 율법일지라도 그죠? 그러면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율법을 지키면서 죽음이 온다. consequence. 우리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는 뭐죠? 죽음이 따르게 돼 있어요. 저때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마 이런 얘기 안 해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오케이 I will do it. I can do it. No. 일을 행하라 그러면 죽어서 살아나리라. 죽을 것이다. 그래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되 죽어서 산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생명으로 계속 살려는 자는 계속 머리가 깨지는 거죠. 계속 뱀의 후손으로 머물러 있게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26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린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어디예요? 지금 이거예요. 내 말을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었는데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행위를 행치 아니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근데 이 사람들이 행하지 않았냐고요. 그러니까 행함에 대한 데피니션이 분명하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원래 말씀을 들어주면 어디까지 가야지 참된 행함, 온전한 행함에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이 말씀 노릇을 내한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말씀 노릇 한다는 건 뭐죠? 먼저 말씀은 뭘로 온다고요? 돌에 새긴 법으로 온다 그랬죠? 말씀은 소위 선악과에 말씀은 율법으로 와요.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이 율법으로 와서 나를 발가벗기고 나의 죽음을 알려줘야 되죠.
1: 지금까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 마가교회 최동선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또는 BBN 한국어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를 보내드립니다.

몇 년 전 시카고에서 어떤 사람이 미술품을 경매했습니다. 여러 가지 값나가는 미술품들 가운데 이름 모를 그림 한 폭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불과 14달러라고 하는 헐값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그림이 그리스 화가 미네르바의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림값은 14달러에서 5만 달러로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아마 이런 경험을 가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이사야 43장에는 구스와 애굽을 우리의 속량물로 대신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0: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결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메시아 장로교회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을 위해 홈페이지를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mpcow.org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BBN 청취자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3: 제23장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실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거울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열두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상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구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로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취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금

0: 여호수아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죄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식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죄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롭게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스로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지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님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 열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르누고가 저를 하맛땅 님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론누고가 요시야 아들 엘리아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거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음이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론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지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리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 제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지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 기명을 다 훼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지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에서 24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님께서 방송 청취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연히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믿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24시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오랫동안 듣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아직 감사를 표현할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 걱정 없이 거룩하고 성결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세상에 이렇게 복음적인 방송을 인터넷에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인터넷 문화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시와 찬미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어 방송 사역에 함께 물질로 동참하시고자 원하신다면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면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민수기서, 우리가 계속 민수기서 상고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의 마지막 부분 다루고 여섯 번째 그 원망으로 인한 재앙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16장 34절 35절 말씀 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고라 자손이 그 250명의 그 족장들과 함께 뭐 나름대로 모세를 원망한 거죠. 반항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조금 더 나누고 이제 여섯 번째 원망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불을 내 가지고 특별히 그 250명 이 사람들을 살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직분이 타인에 비해서 매우 빼어나다고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경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한 빼어난 은사가 자기에게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그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해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느질 잘하는 은사로 교회를 섬겼던 도르가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터인데요. 초대교회에서 그 은사는 요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여인의 죽음을 살려내셨죠.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은 적게 하고 바느질하는 은사와 같은 몸으로 드리는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대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은사는 각각 중요합니다. 시기심과 반역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명하여 붙은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기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의 드렸던 노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민수기 16장 36절로 40절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역자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 제사장인 아론의 반열 외에는 아무도 여호와께 나와서 향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원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민수기 16장 41절 42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다음날 밤새도록 곰곰이 생각하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자들을 죽였다며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은 죽었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있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세가 죽였다고 막 그러니까 참 모세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 원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원망을 그칠 줄 모르는 자들을 위한 심판을 준비하시는데 그들이 그토록 원망하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어 그들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44절로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문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니라. 사람들이 반역했던 그 사람이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지금도 서 계신 겁니다. 이렇게 원망의 사건 16장 다섯 번째 원망과 여섯 번째 원망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진노하심으로 교훈을 삼으십니다. 그렇게 이제 16장을 정리하고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제사장직을 견고히 하시면서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공고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를 위해 부활이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아론의 직임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게 됩니다. 16장에서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냐 없냐 아론이 뭐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민수기 17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아론을 거스려 불평하면서 말하기를 아론만 하나님 앞에 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우리도 아론처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했던 것인데 그러한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6절로 7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함해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아론의 제사장직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의 각 종족대로 그 족장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 지팡이들은 광야에서 구한 것으로 아마도 나무에서 잘라내어 그 위에 문양을 새겨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팡이들은 그야말로 죽은 것이죠. 생명이 없습니다. 이 지팡이들을 성막 안 여호와 앞에 놓아두어라 말씀하심으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거기에는 아론의 지팡이도 다른 지팡이들과 함께 놓이게 됩니다. 아마 그 지팡이는 누구 거라고 하는 사인이 다 되어져 있었을 것이고 표식이 다 되어져 있겠지요. 그의 지팡이 또한 즉 아론의 지팡이 또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죽은 것이었었고 거기에 아마 아론 거라고 하는 뭐 표식이 있었겠지요. 없었을 리가 없잖아요. 자, 이제 지팡이를 모세가 모아가지고 뭐 열두 지파의 지팡이 그리고 뭐 이제 아론의 지팡이 함께 여호와의 그 증거막 앞에 이제 두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먼저 17장 8절 보실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것은 죽은 것에서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부활로 말미암아 입증이 된 셈인데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힙니다. 생명이 죽음에서 나온 것이죠. 부활인 것입니다. 봄이 되어 겨운에 움츠려 있던 가지에서 움이 돋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죽은 것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일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결안이 부화되는 것으로 이 부화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결안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완벽한 설명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이것만이 진짜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주님의 부활에 입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만일 주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레위 반열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제사장이 되었던 거죠.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예? 딱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사장입니다. 그가 제사장이 된 증거는 부활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가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제사장직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순간 지금도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오늘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곳에 계신 거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가장 높고 위대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분은 그러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긍휼이 필요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세요? 요즘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 때 주께서 도와주시는 게 놀라운 은혜이겠죠. 어느 분 중에는 아예 의욕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가 지루한 분도 계실 거예요. 따분하고 밋밋하고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한탄 섞인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높은 곳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고독하고 외로우신가요? 따분하신가요?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실패로 인하여 괴로우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으로 인하여 삶이 힘드신가요?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뭐 지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신가요? 주님께로 나오세요. 온통 삶이 슬픔으로 덮여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크고 높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거죠. 모세가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아론에 대한 일들을 증거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다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제자들이 증거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백성들에게 뭐 강력한 표징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지팡이는 언약궤 속에 놀랍게 간직된 세 가지 물품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 비석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적혀있는 언약의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가 담긴 항아리, 쌍난 지팡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언약의 법궤 안에 보존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지팡이는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모든 의문을 영원히 불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특별히 제사장, 아니 너희만 뭐 제사드리고 너희만 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좀 하겠다, 이런 고라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죽게 하셨죠. 뭐 당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그래서 모았죠. 모은 것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참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 너무도 놀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던 것이죠. 이렇게 싹이 남으로 인해서 아론만이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1: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지혜처럼 좋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얻어야 될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 9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

0: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사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잘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뻐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더니 나라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나라가 잘 됩니다. 아주 나라가 잘 됩니다. 자, 본문 4장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본문 4장 20절,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아주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일단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고 우리 잠언 1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백성들도 자식들을 많이 낳고 인구가 막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졌다 하는 이 표현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죠.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내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솔로몬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강에서부터, 여기 강은 유프라데스 강은 말하는 거예요.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애굽에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 강은 이제 나일 강을 말하는 거예요. 나일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그까지가 이스라엘의 그 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엄격히 말하면 솔로몬 대에 와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애굽의 나일 강까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다 된 것은 아니고 그냥 그곳에 있는 나라들을 솔로몬 왕이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출애굽기 23장 31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제 그 지역을 그냥 다스린 것으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죠. 그전에는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솔로몬 대에 가서 이제 그것을 다 이스라엘의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스렸다 이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었다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애굽에 있는 나일 강까지 그 주시겠다 한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 천년 왕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언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는가 하면 천년왕국에 가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4장 22절, 23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4장 22절,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 양이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많은 음식물들은 누가 먹는 것인가 하면 솔로몬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이 먹는 그 음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밀가루를 몇 고르 소비한다 그랬어요? 고운 밀가루 30고르와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 60고르니까 총 몇 고르예요? 90고르. 고르가 이게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이 고르는 220리터 정도 됩니다. 220리터. 근데 220리터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감이 없어요. 페트병 1.5리터 이거밖에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여러분 드럼통 아십니까? 드럼통 아시죠? 큰 거 드럼통. 그게 201리터예요. 201리터. 그러니까 원 고르는 드럼통 하나보다도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럼통으로 계산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드럼통으로 계산하면 몇 드럼통 이상을 소비하는 거예요? 90 드럼통 이상. 고르가 이게 220이고 드럼통 하나는 200이니까 드럼통보다도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고르가. 그러니까 90 고르, 90 드럼. 도라무깡, 쉽게 말해서 도라무깡. 도라무깡은 일본식 발음이에요. 90 도라무깡. 그 이상을 그 소비했다 이거예요. 며칠 만에? 하루 먹는 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소는 몇 마리 잡았어요? 소는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10마리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땡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살찐 소 10마리와 초장의 소 20마리니까 도합 30마리. 근데 이게 살찌소는 뭐고 초장에서는 뭐냐? 이 살찌소는요, 외양간에 가둬놓고 기른 소를 여기서는 이제 그냥 살찐 소라고 말하는 것이고, 초장에서는 들에 풀어놓고 기른 소.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이제 소를 이제 보통 그렇게 기르죠. 이렇게 호주 소고기는 조금 질게요. 근데 건강에는 사실 그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살만 찌운 이런 소는 맛은 좋은데 이제 그게 사실 기름기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살찐 소 10마리, 그리고 초장에서 뛰어노는 그런 근육질 소 하루에 20마리, 하루에 30마리의 소를 그 사람들이 하루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양은 또 몇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100마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은 거예요? 솔로몬의 가족들과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솔로몬 주변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먹은 것도 정말 잘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갈비 뜯고 매일 소고기 먹고 그러니까 채소 먹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로몬 왕이 빨리 죽었거든요. 한 60살 정도에 죽었어요. 이분이 왜 빨리 죽었느냐? 아, 이제 여기 이유를 내가 알겠어요. 예, 네, 이유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 고기를. 그러니까 맨날 갈비 먹고 맨날 불고기 해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이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이래서 아마 솔로몬 왕이 빨리 죽은 것 같아요. 그만큼 부유했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큰 부를 누리며 솔로몬과 그의 가족들 신하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4장 24절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 25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단은 북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온 국민이 행복하게 풍요롭게 먹고 살았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도 다 정복을 해가지고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이제 조공을 바치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왕으로서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솔로몬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4장 26절부터 28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만 2천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자, 이거 보니까 솔로몬 왕은 또 말들도 엄청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다스리고 하려면 말도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두는 것은 사실 하나님 명령에 위배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장에 보면 왕이 되는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뭘까요? 병마를 많이 두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병마가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뭐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이지요.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 그건 여러분 마병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가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사람에게 세 가지를 금했어요.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인데 솔로몬 왕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말도 많이 두었고 아내도 많이 두었고 은금도 무척 많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결국은 그의 나라가 쇠락해 가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뭔가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막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그 축복이 축복도 될 수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화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참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복들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많이 두고 말들도 많이 두고 은금도 많이 모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쇠락의 길을 이제 그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화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하나님께 재물을 주셨어요. 복 받은 거죠. 근데 그 복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복이 끝까지 복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잘못하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많이 주셨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해요. 재물 가지고 나쁜 짓 해요. 그럼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복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잘못 그 복을 사용하면 어느 순간 그 복이 화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자녀 잘 길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자녀를 막상 주니까 이제 자녀가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거는 복이 아니죠. 차라리 자녀 없을 때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복으로 모든 것들 다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관리를 잘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을 엉뚱한 데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실 때 여러분 더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시작은 정말 좋았는데 끝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쓴 기자는 3장 4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믿음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삶을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이 복음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내가 오늘 진리를 깨달으면 내일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증거이겠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들이 오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

0: 그 이 유대인들의 선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요.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소화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최종표적 후반부 말씀입니다.
0: 유대 사회 속에서 큰 파가요, 바리새파가 있고요, 여기 나온 대로 사두개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기관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젤롯당이라고 열심다운들이 있어요. 열심다운들은 품에 칼 품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무력으로 독립무장 하는 자. 그럼 이런 단체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사회의 파당들이 많았는데 이 파당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바리새파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의 주장들을 들어줬다면 다른 파들은 다 예수를 부인해도 어느 파는 예수를 지지할 수 있어요? 바리새파는 예수를 지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될 거야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선민 사상입니다. 이게 메시아닉 사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어떤 그들의 요구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힘을 합해서 이방 세력인 로마의 권력과 힘을 합하여 예수를 뭐 해버렸어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지금 여기에 오셨다면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십시다. 2000년 예수님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표적과 기적을 원하시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요, 예수님 내 몸 좀 낫게 해주세요. 가난한 사람은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또 장가 못 간 사람은요,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요구들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어떤 표적을 원하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면 그게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요나의 표적에 다른 표적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제가 처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아니,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잘 믿을까요? 우리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적과 기적을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안 하더란 말이에요. 우와! 방어가 몇 마리? 5천 마리? 그것만 머리에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나 내일부터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자꾸만 행운, 로또 당첨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 썩어질 것, 생명도 안 되는 것들, 이걸 자꾸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뿌떨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십자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정말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는요, 그 부잣집에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배를 불리고 온몸은 흔대가 나서, 여러분 흔대가 뭔지 아세요? 종기입니다, 종기. 온몸에 종기가 나는데 개들이 그 종기를 핥았어요. 마치 욥이 당한 고난 같은 그 고난을 나사로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부자가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그게 음부 지옥이에요. 불구덩이입니다. 물이 한 방울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앞에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아버지는 마귀라 그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그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그 나사로를 시켜서

0: 손에 물, 물 한 번을 쥐어서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건요, 천국은 생명수가 흘러 넘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이지만. 그러니까 천국은 생명수 되시는 그 말씀이 충만한 곳이고요. 지옥은 뭐가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끼리 뭐하고 살겠어요? 시기, 질투, 미움, 음란, 간음, 도둑질, 살인, 온갖 죄라는 죄들은 그냥 가득하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고 긍휼과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대로 고정시켜서 여기 불 붙여버리면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땅의 감옥 아닙니까? 땅짓자 감옥 옥자예요. 그게 천국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 부탁하죠. 그 나사로 들어 손에 물 한 번을 쥐어서 내 혀에 좀 대게 해주세요. 이 부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지옥 가서도. 아니요. 아직도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밥 얻어먹는 거진 줄 아는 거예요. 이봐요. 이 지옥에 가면 인간들이 이래요. 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옥에 가도 인간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패자 부활전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데 보면 지옥 가도 뭐 해요? 패자 부활전이 있는데 그게 가톨릭의 연옥교리예요. 패자 부활전 없습니다. 끝이에요.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얘야 그곳과 이곳은 뭐요? 건널 수 없다. 그런데 꿈에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나 뭔지 모르겠어요.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내 아버지 집에 이 땅의 아버지 집에 내 형제 다섯 명이 있는데 그들 보고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신약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얘기할 버전을 바꾸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지옥에는 안 와야 된다. 그 말을 나사로 가서 좀 전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뭘 전해야 되죠?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해라. 무력하고 미련하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은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주받아 죽은 예수의 십자가만 전해라.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살아온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표적 기적 원하지 마세요. 그거 추구하지 마세요. 그게 악하고 엄난한 세대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추구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춘천의 어느 목사가 자기도 십자가 보면 그렇게 목숨 걸고 전했대요. 청년들 붙들고 십자가 보면 이러다 십자가는 이런 거라고 십자에 보면 그렇게 전했는데 목회 성공을 못했대요. 실패했대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대요.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건 교회가 번성하고 예배당 크게 짓고 수많은 전국에서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몰려가고요. 가보니까요. 벽에요. 완전히 인터넷으로 봐요. 벽에다가 간정들 쫙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간정들이 어떤 간정일까요? 물고기 잡은 간정 정도도 안 돼요. 그거는. 뭐 술 끊었다. 뭐 도박 끊었다. 그런 거는요. 마음만 굳게 먹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간증이라고 쏟아놓으면서 이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아니요. 이 바울은요. 물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복음에 부활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만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나라는 작고 사람은 작았다 할지라도 왜 선민의식이 대단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애굽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뭐 36년, 35년 뭐 몇 개월 하는데요. 36년 있었던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뭐에 붙들려 있어요? 식민 지배사세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 행정고시 치고 청와대에 있다가 지금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경향일보 그 기자들과 술 먹고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회는 신분제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의 신분사회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99%는 개돼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1%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오늘 갑자기 뭐가 됐습니까? 개돼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놈이 대한민국 교육의 정책 기획관이래요. 여러분 누리과정 왜 만드는지 아세요? 누리과정 아세요? 어린이집 하는 사람 누리과정 다 아세요? 그거요. 아이들 어려서부터 세뇌교육시킵니다. 국가에 충성을 세뇌교육시키는 거예요. 누리과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학교 가서 공부 잘했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렸죠. 그러나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으로 도대체 돌아가는지. 그런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막 사람들이 되게 분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개들에게 주인의 상에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다. 그때 수르보니에게는 어떻게 말해요? 죄에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역설을 보십시오. 세상과 역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선민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요.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소화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눈떠라 이 말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다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었어요. 열 가지 재앙. 그래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자 애굽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자기들이 노예로 부렸던 그 히브리인들, 그 노예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래서 떠나올 때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요구하라. 그러니까 금은 폐물을 내놔라 하니까 어때요?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줬다니까요. 금은 폐물 다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바다 건넜습니다. 그들 빠져 죽었어요. 광야를 지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동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애굽에서 받아온 그 금은 폐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보다 세요? 대제국 애굽의 하나님보다 세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보다 세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프라이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로 출발할 때는 항상 첫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아 나왔다. 하나님의 언약과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애굽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어기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죠. 이건 오후에 연결될 겁니다. 온갖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근데 바벨론에 망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바벨론도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도 이 조그만 유다 나라를 뭐요? 삼키지는 못해요. 유다 나라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는데 거기서 70년 동안 있으면서도 거기에 소화되지 않은 거예요. 동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민족을 없애버리려면 말과 글을 없애버리면 돼요. 이게 말은 곧 을이거든요. 우리의 말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뭐입니까? 조선말 못 쓰게 했잖아요. 우리 한국말 못 쓰게 했, 국어 못 쓰게 했잖아요. 일본말 주입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급하면 일본말 나옵니다. 야, 뺀또가 온다, 이렇게요. 뺀또가 뭔지 아니? 도시락이래.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세대만 해도 일본말 그저 이찌나레비 이러더라고. 우리 집에 가다가 뭐 차도 왜 이찌나레비를 이찌나레비로 쓰이네 그러더라고. 갑자기 이찌나레비. 그 일본말이잖아요. 일본 쪽에 그렇게 말. 그런데 70년을 그 거대한 바빌론 제국의 언어도 다 뺏겼잖아요. 그러함에도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돌아올 때 놀랍게도요. 그 바빌론 제국에서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물론 다니엘 시대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막 조서를 내리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예요. 바벨론 고레스 왕이 칙령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칙령 내리고 해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 1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요. 빼앗아갔던 예루살렘의 금은 기명들을 다 돌려줘요.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돌아가는 그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가는 그들에게 금은을 막 준다니까요. 조서를 내려가지고 세금도 공제하라.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놈은 그놈 다 죽여버리라 하면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나라가 작고 별 볼 일 없어도 적어도 무슨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대제국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 대제국 바벨론을 이기신 하나님, 이 선민의식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3대 절기, 유월절, 뭐 오순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런 절기가 되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몰려옵니다. 그럼 그들 와서 성전에 뭐 할까요? 제물을 바치죠.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요, 이 황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군대가 들어왔을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 예수님 말씀처럼 왜 성전 다 부쉈냐면 그 돌과 돌 사이에 금괴 숨겨놓은 줄 알고 그거 다 부숴서 성전 다 부쉈다니까요. 그래 예루살렘만 공격하면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나라가 망하고 작아도요 예루살렘의 성전만 건재하다면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아왔죠. 애굽에서 살아왔죠. 이들은요 그 자부심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이디오피아 내시도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들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자기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경험이 있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경험이 있어요. 로마를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둘러퍼야 되죠. 로마를 둘러놓고 자기 나라가 다윗 시대처럼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그냥 뭐 맹인 눈뜨게 해주고 그냥 뭐 죽은 뭐 과부의 아들 좀 살려주고 그 정도는 기적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그래서 이슬람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게 지금 이 중동 사태 아닙니까? 이 혈과 육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런 표적은요. 표적조차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대단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로마로 둘러엎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의 화려함은 이미 얘기해놨거든요. 그런 나라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표적을 요구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가 참 악하고 엄난한 세대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예수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못 박아 그 예수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 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한때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서두만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아, 내 생각이 엉터리였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 의가 아니었구나 하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표적 나타났습니다. 기적 나타났어요. 근데 바울도 가면 갈수록 그런 표적과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결국 순교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남긴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이게 표적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한 최종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최종 표적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예수의 십자가만 증거하고 자랑하다가 예수님의 표적 말하다가 간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보십시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1장 11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수사학으로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겠다는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의 십자가에 도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곳까지 오셨죠? 다른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시다가 중직을 맡고 직분에 하다가 왜 이곳까지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야, 번영신학 적은 아닐 건데, 신비주의 적은 아닐 건데, 율법주의 적은 아닐 건데, 고민하다가 어떻게 저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어? 십자가 얘기하네? 하나님 은혜만 얘기하네? 그렇게 아마 찾아오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그 은혜, 그 복음을 듣고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가 됩니까? 정말로 한 마음이 되세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 한마음이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볼로파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때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졌느냐. 여러분 십자가 보고 말한다는 사람들 제법 있죠. 요새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서울에는 누구, 대구는 누구, 또 창원에는 누구, 부산에는 누구 이런 이름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름 조차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특정 사람을 추종하면 안 돼요. 만약 특정 사람을 추종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을 안 한 거예요. 자기 부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은근히 나만이 이런 복음을 전한다. 나만이 아는 내용이다. 라는 식을 은근히 깔 수가 있단 말이죠. 바닥에. 표현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매이게 만든다면 바울의 이 말을 오늘 꼭 챙겨드려야 돼요. 누가 십자가 졌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 설교 듣는 거 상관없어요. 많이 들으세요. 많이 보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파당이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는 예를 들어서 바울파다 말이죠. 아,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은 말은 좀 잘 못했거든요. 말은 좀 어눌했다 그래요. 근데 아볼로는 정말 말 잘했거든요. 아볼로파다. 그래서 제가 지어야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랬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누가 십자가를 졌느냐. 그냥 최종 표적, 최종 이적. 예수의 십자가 그쪽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나팔 소리고 중매장이죠. 자기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해서 듣는 자들도 주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나누고 함께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누가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 지신 그분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그분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그 최종 표적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18절, 고린도 1장 18절. 그래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의리스금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 하신 하나님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을 이겨내신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시시한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표적 말고 다른 표적 보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니까요. 그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표적입니까? 표적이 아닙니까? 표적이 아닌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게 무슨 표적이에요? 저주받아 죽었는데요. 저주받아 죽었는데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제자들조차도. 근데 이방인들은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지혜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인과율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과학적 증명이 되려면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그게 진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 진리죠.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건 또 깨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진리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통용되는 진리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게 어떻게 인과율로 풀어져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아니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절대로 못 믿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못 믿어요. 지혜로 못 믿습니다. 지식으로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도 믿지 못하고 유대인 밖에는 전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도 못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너무 그리끼는 거예요. 재수 없다. 침 뱉고 돌아서는 게 십자가고요. 인과율에 붙들리는 우리들, 인과응보 사상에 붙들리는 우리들,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믿게 되는 아주 똑똑한 우리들을, 이방인 우리들은요, 예수를 못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믿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 목사가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표적 기적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야 돼요? 왜 신비주의 체험을 해야 돼요? 왜 막 일부러 울리려고 그래요? 왜 갑자기 분위기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분위기 있게 하려면요. 지금쯤 딱 마무리할 때 됐죠, 이제. 이때는 어떻게, 자, 불 끄세요. 엄마 까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뭐 감성적 터치? 물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뭔가 어필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인데 왜 지혜롭게 보이려고 포장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들이미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그랬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들이 어떤 사들인가? 25절,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가끔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대대기 기분 나쁜 말들이 많이 나오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1%에 못 들어가는 개돼지 같은 것들 이런 식의 표현은 안 같아요? 이는 아무 이유, 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 구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느냐, 십자가로 왜 구원하시느냐. 29절,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택하여 내셨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왜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 나 예수 이렇게 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요구들이에요. 왜?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그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그 십자가 자랑하겠어요? 누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어요? 나 이렇게 죄인이에요. 나 이렇게 도둑놈이에요. 이렇게 음란한 놈이에요.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라는 것은요. 십자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로 해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찾아올 때는 내가 얼마나 죄 있는지 그냥 뽀록 나는 거예요. 덜통 나는 거예요. 덜 쳐줘, 덜. 그랬을 때, 오, 주님, 나 이런 죄인 맞아요. 나 이런 죄인 맞습니다. 나 이런 죄인 맞아요. 주여, 나는 죄를 산 나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난 기적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떠나세요. 죄인을 할 때에, 그래, 그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거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만 자랑합니까? 30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세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항상 오른쪽을 보러 갑니다. 내려가실 때에 오른쪽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세 번역으로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가 되세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세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만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에. 아니, 의로울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뭐가 돼요? 우리의 거룩함이 돼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나타난 최종 표적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 십자가이며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인데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과 지혜가 되게 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께 BBN 방송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 이렇게 좋은 방송이 또 순수 복음 방송이 있었는지 그동안 몰랐다고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방송을 청취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이 BBN 방송, 오직 말씀과 찬양만을 전하는 복음 방송을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저희 BBN 방송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열매를 맺어 믿음의 커다란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정승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캘리포니아 리치몬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역사회와 세계선교에 힘쓰며 2세교육, 제자훈련이란 비전을 둔 리치몬드 침례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예,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을 채우라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들의 주권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다 부여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예배 자리에 있긴 하지만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꼭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말씀의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불하고 연관시켜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하신 가운데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복지를 가는 가운데 홍해 앞바다에 이르게 됐습니다. 홍해 앞바다에 이르러서 이거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가야 할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몰면서 막 추격해 옵니다. 절체절명에 놓인 것이죠. 앞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불로 나타나시잖아요.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장막을 치십니다. 장벽을 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예, 구름 기둥과 다 같이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계속 불에 대한 이러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들이 회막을 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을 치죠.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도 하는데 그 회막 안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불을 항상 켜놓으라는 것입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불이 켜있는 이 불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불을 켜놓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알 시대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합 시대 북왕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아합을 섬기는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임재하십니다.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2절 이후에 보면 마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마치 불의 혀처럼, 여기서 또 불의 이미지가 등장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예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Consuming fire다. 하나님이 불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기념주일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죠.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모든 교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올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작년도에 말씀하셔서 올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해인데요. 그 중요한 해 중에서도 성령 강림 기념주일을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여호와의 불로 우리 모든 심령 위에 또 우리 예배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말씀 묵상을 쭉 하면서 이제 오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의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의 아주 클라이맥틱한 그러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들을 해서 오늘 하나님 불이 떨어지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주일 설교를 이것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다. 제가 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불,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또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을 떨어뜨려 주세요. 그런 것을 놓고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를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불로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불로 비유한 역사가 있는데 그 불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로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첫 번째는 불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각하죠. 태우죠. 소멸합니다. 아무리 지저분한 쓰레기 더미가 있더라도 불이 확 임하면 그거 다 타버리고 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교회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추악하고 더러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과정 가운데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죠. 예수의 피의 권세를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바뀌었지만 믿음으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실상은 의인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피 속에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나가는 죄의 본성들이 살아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지 않고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의 죄인들과 똑같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면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 우리 가운데 확 임하시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소각해버리고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정결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천사들만 모였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 부족함과 더러움이 없는 완벽한 곳이겠죠. 완벽한 공동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다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용서받았지만 또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의 찌꺼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찌꺼기에 사탄이 역사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사람들을 갈라 놓고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역사들을 하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회개하고 또 성도가 회개하면서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정결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있는 교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어떤 교회를 사용하죠? 정결한 사람, 정결한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또 이 불은 열을 가하죠. 불이 지펴지면 열이 가해집니다. 뜨거워집니다. 이 열은 에너지가 되죠. 능력이 됩니다. 1765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임스 왓트라고 하는 제임스 왓트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기관차를 만들었잖아요. 증기기관차. 물을 끓여서 나오는 증기의 힘으로 피스톤을 돌려서 기차가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것을 선보인 것입니다. 바로 이 증기기관차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새롭게 바뀌는 변곡점을 이루게 했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물을 끓이니까 증기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힘, 그 큰 기차를 이끌어가는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차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기자가 증기기자입니다. 증기기자. 기선, 물을 떼어서 그 증기의 힘으로 가는 선박을 기선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기적, 기적이 울린다. 멀리 기적이 울린다. 그 기적이 다른 기적이 아니라 증기기자. 그런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마음에 열정이 생깁니다. 인생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과 함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불 꺼진 창과 같은 그런 인생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향해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능력들을 이 빛 대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힘이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불은 빛을 발하죠. 빛을 발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 불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영적인 상황들이 확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황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 어느 길을 걸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앞날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이 땅의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이런 삶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는 세계를 보고 우리 인생길에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하고 질적으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로 불을 내리시면서 불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임한 불같이 임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불로 임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담력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자기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그들이 나와서 지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빛된 삶,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다른 사람을 빛된 길로 인도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수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겠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중요한 해에 우리가 불로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 죄악된 것들, 이것들이 깨끗하게 소각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능력으로 기름 부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중요한 기간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신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저와 여러분이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영적인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해 주시나, 여호와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해 주시나라는 것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본문의 사건은 배경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의 시대에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왕비로 모시면서부터 그가 바알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남자들 결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 잘 시켜야 됩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를 엣바알이라고 하죠. 엣바알. 엣바알인데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당시 시돈 땅의 왕 펠레스를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페니키아의 왕이 돼요. 왕이 되었는데 아합이 그 바로 아래 있는 북왕조 이스라엘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아합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 딸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아합이 그냥 어떤 외교적인 이유였겠지만 이웃나라 공주를 왕비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이 이세벨은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가 바알에게 제사드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을 늘 보고 듣고 바알의 그러한 신앙으로 꽉 차있는 그 사람을 데려오니까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데려오고 나중에 지난 금요일 토요일 다 말씀 나눴던 건데요. 전국에 북왕조에 그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쫙 깔아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신앙, 자기가 믿었던 신앙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데 왕이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전국적으로 막 그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바알을 섬겨야 할지 그들 마음 가운데 갈짓자를 얻고 있어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여호와 한 분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등장시키죠.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바알 앞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바알 앞에 그 살기 등등한 바알 앞에 서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을 선포해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땅은 비의 신, 바알이 비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 바알이 비를 내리기 때문에 이 땅이 풍요로워지고 또 그래서 바알이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앞을 떠나서 이제 그리 시냇가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정말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아합 신앙을 포기하고 있지 않았던 이 바알 신앙을 포기하고 있지 않았던 이 아합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본인들이 아합 신앙을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하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알이 분노해서 비를 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 저 악한 자 엘리야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간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몰살을 시키잖아요. 몰살을 시키는 게 다 바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바알을 기쁘게. 몰살시킬 때 또 한 사람이 100명을 이렇게 피신시키는 그러한 사건들이 다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저주함으로 국가적인 재난을 일으킨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방방곡곡 찾고 그리고 이웃나라까지 찾았다는 것을 다 이미 말씀을 나눈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3년 반이 지났습니다. 3년 반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가뭄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이 땅에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라 그럽니다. 그 3년 반 사이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 살벌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목숨 걸고 아합 앞으로 갑니다. 아합 앞에 가서 비가 있을 것이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비의 신, 이 바알이 참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지 한번 시비를 가려보자. 그러면서 바알이 제사드리는 똑같은 모습, 바알 신도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것처럼 제단을 쌓고 짐승에 각을 뜨고 그 태워가지고 제사를 바알에게 드렸었거든요.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것 똑같은 제사니까 그 동일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참신인 것을 가늠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바알이 금방 응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이 풍요의 신임과 동시에 또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바알은 불의 신입니다. 불의 신. 바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다 하면 이것은 바알의 주특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허락을 하고 사람들을 다 불러모 전국 각지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오늘 본문의 현장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그 바알이 불을 떨어뜨리도록 한번 먼저 너희가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에게 평상시에 제사 드렸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죠. 오전 내내 뛰놀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오후에는 자기 몸을 가해합니다. 피를 보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피를 보이는 거, 피를 바치는 거, 신에 대한 가장 큰 헌신이거든요. 지금도 사탄교는 피를 바칩니다. 그 피를 보이기까지 하면서 바알의 페이버를 구하죠. 바알께 불을 내려달라고. 사실 바알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종교와 많은 우상들 뒤에 실제로 우상이 역사하는 것처럼 기적적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과 종교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죠?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우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하는 것처럼 기적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저 인도에 선교하러 갔을 때 인도에 가니까 그냥 별의별 신을 다 섬기는 그 슈라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인도 재단들이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집처럼 좋은 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심지어는 바깥에 제가 본 건 해골을 딱 해놓고 해골을 섬기는 그러한 그들의 예배 처소가 있어요. 그들은 해골신을 섬기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아픈 사람이 그 해골신이 있는 그 신당에 들어가면 병이 나버려요. 병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저 해골신이 역사를 한다 믿는 겁니다. 해골이 고치는 건가요? 그 해골을 앞에 놔두고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 고쳐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질병도 고칠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주겠다. 사단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뭐 치유를 받았다 이런 것들로 잘못 쫓아다니다간 사단의 올무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 바알이 바알의 이름으로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 사단이 이들의 기도를 듣고 불을 내려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불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버렸죠.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버리니까 불이 내려지지 않죠. 내려질 리가 없죠.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우리 성경 읽은 대로 무너진 제단을 쌓고 열두 돌로 제단을 쌓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열두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지만 너희도 다 하나님들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열두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 장작을 놓고 그리고 짐승을 송아지를 각을 떴다는 것은 조각조각 냈다는 거죠. 조각조각 내서 그 위에 올려놓고 물을 붓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물을 붓게 하죠. 세 번에 걸쳐서 물을 부어서 다 적셔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그 또랑을 깊게 팠는데 넓게 팠는데 그 또랑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 세 번이나 그렇게 해서 가득 차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불을 내려서 증명해달라는 것이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바로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시죠. 불을 확 내리니까 거기에 있는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그리고 돌까지 다 태워버리고 그 도랑에 흥건하게 있었던 그 물을 다 핥아버리는 이런 강력한 불이 임하게 됩니다. 이 불이 임하니까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백성들이 알게 되었죠. 백성들이 알게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책망할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불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고 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증거받은 다음에는 그들의 입술에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받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잘못된 신으로 인도했던 이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잡으라.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엘리야가 혼자 어떻게 잡겠어요? 거기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다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그들을 다 처단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 불이 떨어졌던 그 갈멜산 거기 그게 다 그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다보면 그 밑에 기손 시내가가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누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뜨려서 그들을 정화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받게 했던 이러한 그 기도, 이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당신의 불,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기 원하거든요.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우리가 더 정결케 되고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우리의 삶에 열정과 능력이 임하고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밝히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불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할 것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쭉 해왔던 것은 엘리야의 생각으로, 엘리야 혼자의 어떤 뭐 열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아합 앞에 그 살기 등등한 아합 앞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고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이미 엘리야는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을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 450명, 처음에는 850명, 450명이 이 자리에 왔는데요, 이 450명 앞에서 이러한 영적인 대결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불받은 사람이에요. 불받은 사람. 그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딱딱하게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불입니다. 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어떤 기대를 갖고 나오셨나요? 그냥 주일이니까, 또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늘 해왔던 거니까 가서 예배 드리지,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생명을 걷고 내 운명이 달려있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까? 이 말씀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믿음의 손을 합하여 받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 하나도 없이 그냥 여기 와서 그냥 그 자리에 자리만 대피우고 가는 그러한 기대로 온다면 아무리 불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그분에게는 아무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렸는데 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한 번도 뜨거워진 적이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나올 때 오늘 내 생명이 걸리고 내 운명이 걸리고 내 가문의 미래가 걸려있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 나에게 임한다면 내가 절대 믿고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드려 보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던 늘사랑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유불리를 떠나서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2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우리 리치몬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말씀 인도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늘사랑 교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주시는 비전 환상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라고. 우리 교회 아버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이가 먹었지만 어떤 꿈을 주실지 내 마지막 인생을 불사를 그 꿈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아비들에게도 꿈을 줄 것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그 입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요새 우리 자녀들 얼마나 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욕을 안 하면 한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국 애들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냈어요. 한 해가 다 끝났는데 어느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하나님께 감사 편지 쓴 것을 사진 찍어 저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런 감사 편지를 하나님께 썼네요.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애가 하나님께 이런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2017년을 2017년 올 한 해 많이 아프지 않고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2017년 예배에 제가 전도사님의 간절함을 느끼고 설교를 이해하면서 드린 것도 감사해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제가 하나님을 느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아요. 아직 어려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하나님을 소중히 제 마음에 남겼는데 넘겨라고 써놨네요. 넘겨두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같이 여겨져서 감사해요. 2017년도 저희 교회 전에 교회에서 그때 한국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구국기도를 했어요. 매 금요일마다 느헤미야 구국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어린애들도 다 나오라고 해서 어린애들이 강단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손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얘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기도 제목 여덟 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첫 번째, 방언을 받고 싶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싶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옳은 길로 가고 싶어요. 네 번째, 2학년 때 좋은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다섯 번째, 간절하게 느껴지는 설교를 듣고 싶네요. 여섯 번째,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나쁜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하나님의 책을 이해하고 싶어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애가 하나님께 쓴 감사 편지고 기도 제목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이 불이 되신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문가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나? 그가 이런 기도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지금 하나님께서 일련의 사건들을 쭉 이루신 그 이유가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쭉 펼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드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37절 말씀에 여호와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합한 기도와 합한 예배였기 때문에 거기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놀라운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기도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으로 기도를 배우고 처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면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놀라운 불같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5분을 넘기지 못하겠어요. 10분을 넘기지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늘 드리는 내 소원 목록만 쭉 제시하다 보니까 뭐 더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기도가 한 시간 하루 뭐 일주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첫 번째 목적이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든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든지 내 인생의 모습 뭘 위해서 예배 드린다든지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 예배 1차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예배 1차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드리는 거예요. 어느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은혜 받은 예배, 나에게 친숙한 예배, 내 문화, 내 스타일로 드린 예배, 이것이 좋은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런가요? 편한 예배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빠져있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은혜를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진 예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다각히 나가서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라면 내게 은혜가 안 됐어도 좋은 예배입니다. 아멘? 그런 정도의 예배 수준을 갖고 있어야지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의 평가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만 예배 드리면 그러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그 뜻 앞에 우리 모두 같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불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그런 예배 드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삶으로 여호와의 불이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문에 떨어져서 놀라운 역사 복된 미래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프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너무나 많은 거절과 무시를 당했고 그 어두운 상처는 그의 생활과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치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를 오래전부터 사랑해오신 누군가가 있음을 깨달은 후 그의 영혼과 삶은 마침내 사슬을 끊게 되었습니다.
1: 여기 있다.
2: 아, 그게 뭐예요?
1: 네 엄마한테 온 편지 읽어봐.
3: 난 너희들에게 단 하나도 빚진 거 없다. 드디어 날 얽어매던 너희들에게서 벗어나 진짜 내가 원하던 인생을 살게 됐어. 나는 훨훨 날아오를 거야. 아무도 날 막지 못해. 난 죄책감 따윈 갖지 않을 거야.
1: 네 엄마와 나 이혼했다. 집도 팔았기 때문에 너도 내가 살 곳을 알아봐야 돼.
2: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1: 우리가 비밀리에 처리했으니까. 이미 이 가게도 다 팔았다.
2: 아, 이 정비소도 파셨다고요? 아, 그럼 여기서 하던 제일은 어떻게 하고요?
1: 그래서 이젠 네 길을 알아서 찾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2: 그럼 엄마를 어떻게 하신대요?
1: 네 엄마는 그 해인놈이랑 떠날 거야. 두 사람은 이미 2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애인 사이로 지내왔어.
2: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0: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에겐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과 집, 그리고 직장을 단번에 잃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야 했죠. 그리고 이 남자 제프리 슈미트에게는 나쁜 일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에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의 실화입니다.
4: 어머님의 편지를 읽기가 너무 힘드셨겠군요.
5: 예, 목사님. 편지가 모두 세 장이었는데 더 이상은 읽을 수가 없어서 던져버렸죠.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어머니는 20년 동안 외도를 해오셨대요.
4: 그럼 아버님은 그 사실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던 건가요?
5: 네. 사실 아버지가 대단하신 거예요. 저희 남매들이 다 성장해서 출가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어머니가 원하셨던 이혼을 하신 거니까요.
4: 형제가 몇 분이세요?
5: 6남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위로 누나가 4명, 형이 1명 있는데 14살 차이 나는 큰 누나는 제가 누나를 알아보기 시작할 무렵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형은 저보다 4살이 많은데 잠잘 시간에 형이랑 떠들면은 아버지가 오셔서 큰 자로 저희를 아무데나 마구 때리곤 하셨죠.
4: 아마도 아버님이 내면의 분노를 자녀들에게 푸신 것 같네요.
5: 아버지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사랑이 없고 고집이 센 분이셨어요. 단 한 번도 사랑을 표현하신 적이 없으셨죠.
4: 가족분들은 교회 다니셨나요?
5: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해주시면서 집에 오면 다시 잔인한 본성으로 되돌아가시곤 했어요.
4: 형제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았군요.
5: 그건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한 번은 저희 외할머니가 뜨거운 물이 가득 담긴 개수통에 저를 풍덩 담가버리셨죠. 그리고는 전등불을 끄시고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으신 채 가버리셨습니다.

0: 제가 뜨겁고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도요.
1: 아이, 설마. 아이, 말도 안 됩니다. 아이, 어머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0: 어머니는 항상 바깥에 나가 계셨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도 했지만 항상 그 애인과 함께 지내셨거든요. 그 사실을 제가 5살 때 누나들이 얘기하는 걸 엿듣고 알게 됐습니다.
1: 그럼 누님들은 사랑을 표현해 주셨나요?
0: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 굶주린 채로 지냈죠. 왜냐하면 우린 너무 가난한 데다가 제 차례가 오기도 전에 먹을 게 모두 사라지곤 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 아무도 제 아침 식사를 차려주거나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집에 먹을 게 사과 소스밖에 없어서 그걸 비닐봉투에 담아갔다가 가방이 엉망이 된 적도 있었고, 너무 배가 고파 학교 식당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서 아이들이 먹다 버린 과일을 주워 먹은 적도 있었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집 청소나 빨래를 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형과 저는 더러운 옷더미들 속에서 입을 만한 옷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부츠 한번 신어본 적 없는 제 발은 항상 춥고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열과 함께 중이염을 앓곤 했는데, 제가 아파서 집에서 쉬면 아버지는 제게 매질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무엇에든 쉽게 화를 내며 저희를 때리셨습니다.
2: 여보, 테이프 좀 때려줘요. 부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고요. 아우, 정말 지긋지긋해.
3: 제퍼, 이리 와. 넌 쓸모없는 녀석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바로 너라고, 알겠어?
0: 아버지는 시내 크라이슬러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14살 때부터 자동차 정비 일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저는 곧 훌륭한 정비사가 됐고, 제가 개조한 머슬카는 국내에서 가장 빠른 차가 됐습니다. 한 번도 자동차 경주에서 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드디어 저는 늘 갈망해왔던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얻었지만 아버지만은 예외였습니다.
3: 지금 뭐하는 중이냐?
0: 아, 낡은 완충장치 교체하고 있어요.
3: 왜?
0: 아, 손님이 부탁해서 하는 건데요.
3: 그렇게 낡은 완충장치는 별로 오래 못 갈 텐데. 다시 원위치 시켜.
0: 벌써 분리했어요, 아버지. 아, 그리고 손님이 교체해달라고 부탁했단 말이에요.
3: 내 말 들어! 시키는 대로 해.
0: 저기, 아버지. 루디가 구동축을 잘못 설치하고 있는데요.
3: 아니, 그럴 리 없다. 내 직원들은 다 유능해.
0: 아니요, 여기 매뉴얼을 보세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나중에 고장나서 아버지 책임이 될 수도 있어요.
3: 저 친구는 자기만의 노하우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루디가 맞아. 그건 그렇고, 지난주에 내가 내 차를 대신 봐준 값 $50다.
0: 아버지, 저한테도 가끔은 휴식 시간을 주실 수 있잖아요.
3: 참말 말고 $50 내.
0: 아버지는 그냥 휴식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쉴 때면 월급을 깎으시고는 저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주장하셨죠. 심지어 저에게는 차의 부품도 원가에 팔지 않으셨고, 또 차의 작업을 하기 위해 가게를 사용할 때면 임대비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두 분은 이혼을 하셨죠. 그날 읽은 어머니의 편지가 저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완전히 절망했고, 제 삶은 깊은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1: 그때 다른 형제들은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0: 네. 저희 누나들과 형은 모두 출가했었죠.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저도 다른 아파트와 다른 정비사 자리를 구해서 나갔는데, 그때부터 술을 엄청나게 마시기 시작했어요.
1: 술은 형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을 텐데요.
0: 맞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그땐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너무 괴로워서 거칠고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술에 취하면 저를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면 아무나 하고 싸웠습니다. 한 번은 누가 시비를 걸길래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구 두들겨 팬 적도 있어요.
1: 아, 억눌려진 분노가 많았군요.
0: 네. 그래도 전 제 힘으로 집도 샀고 나중엔 형과 함께 정비소도 같이 운영하게 됐어요.
1: 그게 이 집인가요?
0: 네. 사실 전 아버지가 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랬는데 아버지는 이 집에 단 한 번도 와보신 적이 없으세요.
1: 부모님과 연락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0: 어머니와 몇 번이요. 하지만 아버지를 다시 뵐 때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1: 아, 정말 오랜 세월이었네요.
0: 목사님, 전 정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 같았어요. 그때는 엄청난 괴로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는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화나로 시작해서 해시시, 코카인 등 각종 마약을 섭렵했죠. 그리고 항상 음주운전을 했으며 가능한 한 빨리 달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음속으로 죽음을 바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 그날 밤도 그렇게 과속운전을 하다가 그만 화물열차와 충돌하고 말았죠.
1: 화물열차와 충돌했다고요? 하, 세상에나. 아, 형제가 지금 살아있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0: 제 차가 부서진 모습을 본 사람들도 모두 놀랐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1: 그 사고는 분명히 경고의 의미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이후로 행동이 변화되셨습니까?
0: 바뀌긴 했는데 더 나쁜 쪽으로 바뀌었어요.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여자를 내쫓았는데 그 여자는 저희 어머니와 친한 사이였어요. 여보세요?
4: 제프, 너 나한테 정말 실망을 주는구나. 아, 그 애를 그런 식으로 쫓아내다니. 아, 너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 너 당장 그 집 팔고 그 동네에서 나와. 창피해서 너랑 같은 동네에서 못 살겠어.
0: 어머니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제 어머니가 불성실한 여자친구의 편을 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36살이었는데 저에겐 인생이 고통의 연속일 뿐 아무 의미도 없이 느껴지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저는 형과의 동업관계를 그만두고 문을 걸어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리고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집안에만 머물렀지요. 그리고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마치 영혼이 죽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우울증이 깊어지자 먹을 수조차 없어서 몸무게가 18kg이나 줄었고 환각이 시작되어 알고 지내던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가 됐습니다. 다만 술은 계속 마셨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그 즈음 전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나왔습니다.
5: 여러분,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타락한 세상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의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사랑과 거룩하신 영으로 채워주십니다.
0: 아버지가 우리 남매들을 어린 시절에 교회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해답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지요. 제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얼마나 긴 세월을 무익함을 조차 낭비했는지 깨닫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중에는 길가에 차를 세워야만 했지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세요. 너무 절망적입니다. 이대로 가면 전 죽을 거예요. 제 마음에서 이 고통을 거둬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저의 마지막 희망이십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남은 평생도록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5: 바로 그 순간에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절을 드렸습니다. 악마와 동행하는 삶도 모두 끝났지요. 하나님께 드린 두 번째 기도는 제게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10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던 교회 간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1: 그렇다면 형제는 구원을 받은 지 별로 오래되지는 않았겠네요.
0: 예, 목사님. 한 4주 됐어요. 하지만 모든 예배와 모든 성경 공부에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1: 예, 저도 다음 저의 목회지가 결정될 때까지 형제가 여기서 살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0: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때까지 여기는 올젠 목사님 집이에요. 커피도 드릴까요?
1: 예, 좋아요.
0: 한 달 전이었다면 이 커피는 아마 위스키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안 마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제 평생에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니까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형제를 선택하셨어요. 성경에 그렇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0: 제 인생이 원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었던 것이군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거절의 상황, 그 모든 죽음의 위기들에서도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거네요. 올젠 목사님은 새로운 사역지의 결정을 기다리고 계셨고 믿음 안에서 저를 2개월 동안 멘토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저에게 보내셔서 주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문제는 쉽지 않아서 계속 씨름을 했지요. 그분들은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한 번은 제가 떨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친구들과 노시느라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으신 거죠. 제가 몇 시간 동안 아파서 우는 걸 외면하면서 말이에요.
1: 제프,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0: 거절당하고 굶주리고 벨트로 매를 맞은 걸 용서하라고요? 그리고 절 배반한 여자친구를 용서하라는 말씀이세요?
1: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형제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도 반드시 남을 용서해야 돼요. 주님은 당신의 손에 못질을 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 목사님 말씀이 옳아요.
1: 나쁜 일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제프. 고린도 후서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 얼마 후 목사님은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저는 교회에서 제키를 만났고 우리는 결혼을 했죠.
7: 오늘은 어땠어요, 여보?
5: 조금 한가했지만 괜찮았어. 근데 오늘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
7: 정말요?
5: 지금 암이시라. 내 생각엔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리고 계신 것 같아. 아버지에게 주님을 의지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하시던걸.
7: 언제 당신이 준비됐을 때 아버님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건 어때요?
5: 나도 하나님께서 분명 내가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긴 해. 아버지와 저는 화해를 했고 저는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전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맞은편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두고 떠나시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믿으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을 의지하셔도 돼요. 아버지는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서 우리를 화해시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거듭난 지 14년째이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와 저는 화해하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새 남편을 잃으시고 겸허해지셨습니다. 전 어머니께 예수님에 대해 전했고 어머니는 다니시는 교회에서 수요일 밤마다 열리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씀도 하기 시작하셨죠. 전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저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8: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중에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때문에 혹은 용서하기 힘든 사람 때문에 마음을 닫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출연 정운석,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이현주, 한순정, 이미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진화론을 반대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식하고 시대를 거꾸로 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진화에 대한 사례들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화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981년 유명한 영국 자연사 박물관의 콜린 패터슨 박사는 뉴욕에서 열린 미국 자연사 박물관 모임에서 약 18개월 동안 반진화론적 사실들을 조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진화론을 연구해왔지만 자신이 정말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이죠. 패터슨 박사는 다른 연구소의 과학자들에게 그들이 진화론에 관한 실제적인 사실을 한 가지라도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몇 번의 모임에서 많은 침묵이 흐른 후 어떤 동료 과학자가 마침내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죠. 패터슨 박사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 모임에서 마침내 자신이 잠에서 깨어났으며 여태껏 진화론을 사실로 믿도록 속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들도 진화론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을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신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박신훈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찾아가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골 교회 다니는 연세 많은 두 분이 계셨습니다. 김권사님은 늘 예배당 앞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손으로 작은 아기 모자를 뜨고 있었습니다. 이건 선교지에 보낼 아기들을 위한 거예요. 손이 더뎌지지만 기도로 한코 떠요라고 이렇게 나누어줬습니다. 가든교회 다니시는 박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매주 토요일이면 교회 마당에 나와 삐걱대는 문을 고치고 교회 담장을 수리하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새로 오신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떤 이는 무릎으로,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몸으로 섬기십니다. 다 다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한 지체들이지요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시지만 기도하는 손, 섬기는 손, 지켜보는 눈, 듣는 귀 모두가 교회에 꼭 필요한 지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월을 통해 쌓인 삶의 경험과 헌신은 젊은 세대에게도 말없이 큰 반향과 울림을 주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기록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억지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단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신자는 각자 받은 은혜를 지혜롭게 생각하여 그의 받은 은혜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탤런트가 아니라 기프트로, 은사로 봉사해야 되는 거죠. 한편 바울은 사랑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되고 뜨거운 가족적인 애정과 서로 먼저 존중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 중에 힘을 쓰며 가는 자를 돌보고 동고동락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 것을 3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삶에 있어서 선과 사랑의 행동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이 본장은 기독교인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과도 같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 통일성과 여러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사지육체 오장육부로 여러가지 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사지육체 오장육부가 다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로,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존재합니다.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교회의 한 몸은 이루지만 기능은 각기 다르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기관들이 있고 속으로 보이는 기관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간다라는 거죠.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몸의 모습처럼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의 지체가 되는 거죠. 다양성과 통일성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하나된 통일성이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나 교회는 가르치는 목사라는 직분과 섬기는 장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권사라는 기능과 직분이 여러 가지로, 또 여러 가지 재직으로서 충성스럽게 예배와 교육과 선교를 위하여서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가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인정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라는 한 몸, 통일성,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의 통일성만 주장하고 교회의 다양성만 주장하는 균형을 잃은 건강하지 않은 교회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 하나됨과 여럿이 어우러지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은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오 여럿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다,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또 한 성령을 마시며 살아간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라 여럿이 있다라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분명한 교회관, 균형 잡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0: 몸에 눈에 보이는 지체와 보이지 않는 기관을 이루어가며 가는 그 교회관을 분명히 가지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영적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섬기고 가르치는 곳이다 라는 것을 6절과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탤런트는 천부적으로 inherited by the parents,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Gift라는 건 gift by the word of God, by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교회를 It is established by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기프트,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언. 예언은 미래를 투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단은 반드시 설교할 권한을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 후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안수받은 목사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하시는 것은 간증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은혜 받았다고 그냥 증거하고, 대학을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그랬거든요. 강단의 높이가 한 30cm 되는데 이 30cm가 3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아주 가깝게 보이지만 거기에는 함부로 올라갈 수 있는 강단의 지위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고 나와서 간증, 그것도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한 장의 레러지 한 장이 정중하게 일주일 동안 쓰는 거야. 그리고 은혜 받고 누리고 될 수 있으면 암송해서 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하죠. 기도도 그렇게 하죠.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원어를 잘 익혀야 돼요. 그리고 배경을, 지지적 배경,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시대를 보는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지고 종합해서 본문을 보고 해석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해줘야 돼요. 한번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씨앗이 자라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구원받은 자를 넘어서서 잘 훈련받은 주의 종들이 전한 것이 preaching the word of God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말씀합니다. 섬김과 가르침이 크게 대별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하는데 이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목회 방향, 미니스터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드미니스터 하는 거예요. 붙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장로님들은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심방하는 거예요. 성도를 시험들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장로 잘못된 거예요. 선포된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다면 참고 인내하며 이해하며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게 장로님이고, 권사님은 주의 말씀 그대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잘 가르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섭섭해하고 시험 들어보내면 안 돼. 그 교회는 난리가 나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들은 교회 재정을 잘 살피면서 이렇게 재정관리를 잘 해주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의 예배 교육 선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하면서 예배와 교육과 사랑이 실천, 전도 선교하는 일에 직접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하는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목사와 교사가 합니다. 원래 종교개혁 당시에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목사와 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스코틀랜드로 가져가면서 장로가 목사, 교사 그리고 장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교가 스코틀랜드로 넘어가면서 목사, 장로로만 남겨진 거죠. 목사, 교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 자격을 가진 분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만 하는 거죠. 목사님 혼자 할 수 없어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잘 곳곳에서 교육부서에서 또 전도회에서 자치회 기관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거죠. 원래 종교개혁 당시에는 목사와 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로 옮겨가면서 장로제도만 남겨버리게 된 거죠. 아무튼 이것은 크게 교회를 대변합니다. 섬기고 가르치는 일인데 평신도와 목자의 일을 명확히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선명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 혹시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경계를 넘어서 자꾸 가르치려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잘 안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만 자꾸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잘 구분하고 경계를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리더가 너무 중요하기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 지도자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특히 목회자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쉬어서는 안 된다,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주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가르쳐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 지체의 모습이 있는 것을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사님들의 일이에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어린 시절에 감기가 들렸는데 권사님, 돌아가신 권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이불 밑으로 손을 쭉 넣으면서 이렇게 온도를 재어보시고 또 머리에 손을 안고 기도해주는 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은 너무 가난한 권사님이셨어요. 십일조도 잘 못하셨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았지만 그 자손들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되고 좋은 분들이 되셨는데 그분 정말 권사님 하면 그분이 떠올라요. 목사님이 신의 행사가 있어서 시골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자기 집에 그분들을 기숙을 하면서 밥을 먹어가며 어려운 형편에 식구들도 팔란매나 되었는데 그렇게 했던 권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게 권사님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권사는 대접받고 섭섭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로하고 권면하고 집에 목회자를 놓아서 어려운 사람들 밥을 먹이면서 세워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은 성실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집사님들의 일이에요. 사랑의 실천이. 현대교회 장로님과 집사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걸, 그게 역기능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은 집사님들이에요. 개인의 감정을 피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기프트를 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면 어떻게 어드미니스트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갈 건지 장로님들 살펴주시고 권사님들 권면하시고 집사님들 직접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개척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계속해서 몇십 년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거는 역기능적인 교회입니다. 예, 구제하고 선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인데 이것은 성실함으로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편지를 써주셨잖아요. 한번 편지를 읽어보세요. 저는 그분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너무 많이 배워요. 수백 명, 어쨌든 수천 명 가까운 인원이 돼, 지금은 이제 기독교인과 줄었지만 수백, 거의 천 명이 육박하는 성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성실하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암이 세 개나 있으세요. 네. 근데 성실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노예에서 왔을 때도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노예 수련회를 많이 다니면서 부족했던 점들을 메이크업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몇 분을 안 섬겼지만 교회를 섬기는 결과를 낳게 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걸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입니다. 지도자, 목사, 장로님을 이야기해요. 남보다 항상 일찍 옵니다. 한 시간 일찍 오면 됩니다. 한 시간 늦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가 바쁘다고 가정일 본다고 하면 그 목사 아니에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성도들이 있는데 떠나버리는 그 장로 아니에요. 항상 남보다 일찍 오고 늦어도 30분 전에 오고 30분 후에 가서 돌아보는 거죠. 목사님과 함께. 이번에 선배 목사님, 고향 선배 목사님이 같은 노예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어느 집사님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자기네 어른이 목사님이셨고 아버님이 수장로님이셨는데 그때는 수석장로님이라는 게 없으셨죠. 많은 부분을 감당해 줬는데 마치 그분이 저희 아버님이 생각난다면서 마지막 떠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있는데 옆에서 돕고 이렇게 계시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도자, 목사, 장로, 우리 집사님들은 오대인 받은 집사님들은 남보다 항상 일찍 오고 남보다 항상 늦게 가면 그게 성실함이에요.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설성수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시험 들어버리고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목사가 시험 들어버리고 장로님이 시험 들어버리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꼭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돕는 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해요. 생생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구원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큰 구원의 역사에 그래도 우리 한들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작은 귀퉁머리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지체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와 지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고 직무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행동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막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와 지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수고하고 주 안에 다스리는 교회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종을 존귀 여겨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은 주의 종밖에 없어요. 그 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함으로 인하여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해야 돼요. 주의 종을 존귀 여겨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좀 부정적인 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대접받는다 그래서 전혀 생활도 되지 않는 삶의 자발적 가난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목회자들,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이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다 어려우세요. 은퇴하신 일에 다 어려우세요. 그런데 너무나 높은 기준을 대면서 자기들은 좋은 자 좋은 집 사치 다 하면서 목회자에게는 너무나 엄격하게 대하는 기준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일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자체가 헌신이거든요. 죄종들은 다 대학원 이상 나오신 분들이에요. 어디 가면 다 세상에서 일하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이 주의 복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대접받는다 하면서 삐뚤어진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일함으로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줘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런 존중의 여김을 받을 때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모습들이 상호작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화목해야 돼요. 이번에 와서 노예 목사님들이 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냥 식사하라고 식사비 드리고 그냥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첫날 남전도회가 다 나오셨고요. 권사님들이 다 나오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다 나오셨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전적 이민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카고에서. 근데 정말 가정 같은 교회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충격받고 도전받고 마음에 담고 최선을 꼭 잡아주고 가셨어요. 마치 멀리 시집간 딸을 놓고 가는 친정 가족들처럼 떠나시면서 저도 한참을 배웅해 드리고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화목해야 돼요. 안심하고 가신 거예요. 가장 멀리에서 저희가 노회를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목사님이 잘 섬겨주고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된다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게 화목이죠. 그리고 다시 곤면합니다. 이런 화목한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교회가 돌아가면 안 돼요. 규모 없는 자들을 곤면하고 잘 가르쳐야 돼요. 영적인 권위와 질서 속에서 목사가 목사되고 장로가 장로되고 권사가 권사되고 소열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를 잘 지켜줘야 돼요.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잘 해야 되고 장로님들 그 말씀들을 성도들이 살고 있는지 살펴줘야 되고 권사님들이 넘어진 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집사님들은 예배와 교육 성교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면서 하는 날을 확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이 특수한 교회도 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셨어요. 제 개인적인 욕망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이 더 많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곤면하고 잘 가르쳐야 돼요. 전부 다오다오 개인적인 이기적인 성도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규모 없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곤면하고 잘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안수집사님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재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아니해야 돼요. 연약한 자들 봉사하다 넘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쫙 달라붙어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세 분이시잖아요. 3일체 권사님들이 세 분이 딱 모여서 한 팀을 이루어서 아니해줘야 돼요.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줘요. 우리 남전도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이 잠깐 간증을 하시는데 차에 문제가 있어서 도와주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식사를 딱 대접해 주잖아요. 그게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래 참는 거야.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예,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게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지체의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의 지체의 모습으로 복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복된 교회는 하나 통일성이고 여러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여러 지체로 영적 권위와 질서 속에서 지체를 통해서 복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며 화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루어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섬기고 가르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고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예배교육 성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잘 교육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하여서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섬기고 가르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 모두가 되시는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묻는 교회는 여러 지체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지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구제하면서 다스리면서 긍휼을 베풀므로 즐거움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화목과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 되면 다양성을 누리며 섬기며 가르치며 풍성한 은혜를 이루며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고 복음의 영광이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에는 오하이오 콜럼버스 한들교회 박신욱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면 한들교회 웹페이지나 저희 BBN에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때때로 찾아오는 실패를 경험하며 감당하기에 너무도 큰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에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도로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여러분의 문제에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소망해 봅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1: 아니요.
0: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1: 아니요.
0: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2: 조용히 해.
3: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다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편지가 기록되었을 때는 지금으로서 약 2000년 전이에요. 얼마 전이라고요? 20년 아니죠?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화가 없어요. 자동차도 없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전기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편지를 하려면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지를 전달하려면 사람이 직접 걸어와야 돼요.
4: 아니면 말 타고.
3: 물론 뭐 말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와, 참 똑똑해요 우리 친구는.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 타면 말값이 좀 비싸니까 돈 없는 사람 걸어가야 되겠죠, 그죠? 옛날에 물론 급한 편지는 나라에서 전달 말을 타고 가기도 해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는요. 물론 그 멀리 갈 때는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경우는 있어요. 바다를 건널 때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육지에서는 주로 걸어서 가야 됩니다. 먼 거리는 일주일을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한 달씩 걸어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편지를 써서 사람이 직접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이 서신인 에베소서라는 것은 서신이라는 말은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지금 어디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4: 감옥.
3: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자기는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들고 에베소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딱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만 본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보고는 편지를 뺏겨 넣는 거예요. 요즘처럼 복사기가 없는 거예요. 일일이 다 뺏기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딱 뺏겨 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동네 서머나 교회에 또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 편지를 다 뺏겨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데 다 교회들이 이 편지를 보고 다 읽고 뺏겨놓고 또 다른 데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편지들이 무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 보고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와서 읽고 있는 거예요.
4: 성경이라고 해요.
3: 예, 그걸 성경이라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요, 200년 전에 편지가 만약 발견됐다면요, 우와, 이거 보물이다. 이거 비싼 거야. 막 이렇게 말할 거예요. 50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500년 전에 편지가 가끔씩 발견돼요. 500년 전 같으면 우리나라가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지금은 대한민국이거든요. 500년 전에 우리나라 무슨 나라였을까요? 우리나라 이름이. 일본이었어요? 500년 전에는 조선이라 그래요. 조선? 예, 네, 조선시대. 이 조선시대는요, 임금님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 그래서 임금님이 저 경상도 사는 어떤 분에게

0: 편지가 아니라 교지라는 게 있어요. 당신은 창원, 옛날 창원도 옛날 이름은 달라요. 창원 동읍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동읍. 동읍, 동쪽의 읍이라고 동읍이라고. 동읍에 있는 어떤 누구에게 임금님이 편지를 하나 보내면요. 그게 발견되었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서 편지는 언제 전에 기록된 거라고요? 무려 약 2000년 전에. 2000년쯤 전에 편지가 그 뺏겨놓은 편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뺏기고 전달하고 또 뺏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복음을 전한 감옥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말하면요 다른 사람이 받아 쓰기도 하고 또 바울이 직접 쓰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바울이 말을 해요.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받아 쓰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그 누나나 또는 뭐 형이 저 바깥에 나가 있고 내가 시골에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면 옛날에 어른들은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저 시골에서는 옛날에 나이 많아서 학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예, 잘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편지를 불러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글 다 쓸 줄 알지만 눈이 나빠가지고 편지를 잘 못 쓰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누구야 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편지를 다른 사람 밑에서 받아 적어요. 그리고 이게 바울의 진짜 편지인지 가짜 편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끝부분에는 내가 친필로 이걸 사인해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말한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이 편지를 들고 에베소까지 온 사람이 누군지 하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21절 보세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가 있다 하니까 에베소 사람들 걱정이 된 거예요. 감옥에서 어떻게 살지? 아이고 걱정이 된다 막 이렇게 염려를 하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보니까 이 편지를 들고 에베소에 간 거예요. 가서 걱정 마세요.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지지 않고 잘 전해지고 있어요. 이걸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에 저 외국에 가서 저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중국에서는요. 다른 나라 사람들 와서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가요. 만약에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감옥에 딱 갇히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목사님 왜 안 와요? 그럼 외국에 가서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어야 뭐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 되겠어요.
0: 아 고마워요. 다른 사람 아무도 걱정이 안 되는데 혼자 걱정해서 고마워요. 걱정이 돼가지고 막 걱정하니까 내가 중국에서 사람을 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편지를 써서 보내면 사람이 와서 저에게 아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잘 있어요. 이렇게 편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은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가다가 에이 가기 싫어. 아 저 멀리 어떻게 가. 이런 사람은 편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1: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야 돼요.
0: 그때는 없었다니까. 2000년 전에는. 아 그렇구나. 지금 아 잠깐 착각했죠. 자 한번 따라해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자, 여기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상호.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 누구.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시작.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1: 김은호
0: 김은빈 은빈이를 내가 너
1: 은빈이 누나요? 서울에서요 작은 이모만 나갔고요.
0: 오케이 알았어. 두 번 자고 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장성민. 이런 칭찬을 받는 이런 신뢰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2000년 동안 지금 이름이 어떤 사람인데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근데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 이름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놈은 나쁜 놈. 그 놈은 못된 놈. 그 놈은 배신한 놈. 그 놈은 조심해라. 구리장색 알레산드라는 놈, 너 조심해라.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남겨놨어요. 2000년 동안 욕을 얻어먹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진실한 형제요, 사랑받는 형제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중에요, 은퇴를 하거든요? 목사님 은퇴를 하면 다른 목사님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다른 목사님 오면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김원호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주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말씀도 안 듣고 애만 먹이면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 네 조심해라,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두기고를 말할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김은호, 이런 이름을 받기를 바래요, 여러분 다. 네. 네. 아멘. 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가 하는 일이 뭐예요? 22절 보세요.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감옥에 있지만 연금 상태로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안 감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걱정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저 멀리 가서 감옥에 갇혔다면 김원호가 걱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두기고인데,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언뜻 심부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심부름 시킬 때 여러분들 중고등부 되면요, 초등학교는 안 그래도 중고등부 되면 헌금을 중고등부들이 따로 해요.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요. 은행에 넣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은빈이가 찾아와야 되는데 오늘 은빈이가 없어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 두 밤 자는 거 알았어요. 아까 얘기 들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수련회 가야 되는데 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계획이 먼저 잡혀서 그런데,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진실한 사람, 이건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기고를 보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23절 이제 마지막 인사예요. 자, 에베소 오늘로 마치니까 우리도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두 사람씩 짝이 되면 한번 얼굴 마주 보고 이걸 축복해 주세요. 자, 목사님이 말한 대로 친구에게 인사를 우리가 오늘 하고 에베소 오늘 마쳐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목사님이 읽어 줄 테니까 여러분 한마디 하면 따라하면서 친구 보고 얼굴 눈 보고 장성민이 목사님 보고, 자, 준승이는 선생님하고 얼굴 보고, 자, 너는 목사님 봐. 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하나님과 보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자기 옆에 친구에게 은호, 성민이, 여러분 내 이름 불러야 돼요. 시작. 누구에게? 성민이 은호에게 있을지어다. 빨리 축복해요. 장우에게 있을지어다. 장우. 장우에게 있을지어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4절 또 따라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성민이 은호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은호가 지금 장우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제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이게 인사예요. 목사님도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호가 목사님에게 축복해 주니까 목사님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정말 성도의 축복하는 인사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사님이 할게요. 여러분들 끝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정말 인사예요. 놀랍게도 이 편지가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지금도 읽어지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은혜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더욱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옳지, 잘했어요. 기도합시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3: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2: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3: 네!

0: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은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에는 일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꾸준한 것이죠. 뭐 그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충성스럽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났느니라. 그냥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명한 J.R. Tolkien이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영화도 있고요. 고전 작품인데 그 반지의 제왕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아마 봤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시리즈가 있는데 하나가 반지 원정대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서 회색의 간달프가 백색의 사르만과 맞서게 되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사르만이 악마 사우론의 힘에서 중간 계층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맡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임무를 배반을 합니다. 게다가 사르만은 더 악해져서 악마인 사우론하고 동맹을 맺기까지 했죠. 전에 친구였던 두 사람은 엄청난 선과 악의 싸움을 벌립니다. 악마와 동맹을 맺은 사르만이 끝까지 한 길을 가서 본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던 그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러질 못했어요. 중간에 딴 길로 간 거죠. 유다의 사울왕도 끝까지 한 길을 가질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바르게, 올바르게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 이것은 이제 사울이 옳았을 때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삼아서 주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잘한 일이었죠. 그런데 블레셋 대군을 물리칠 방법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울은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라, 내가 그에게 가서 물어보리라고 그랬어요. 앞에 행동과 뒤에 행동이 달라진 거죠. 정반대로 갔어요. 완전한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신의를 어기면서 또 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의 말이 옳다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더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우리의 맹세를 지키고 진실된 모습으로 계속 일관성 있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옳은 한 일을 하면서 한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그게 신실한 것이에요. 그것이 충성이죠.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죠. 무엇이 여러분들의 옳은 결심을 지키는데 과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또 왜 진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한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끝까지 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유대인의 회당에서 어떤 학생이 랍비에게 질문을 냈습니다. 만일 머리를 두 개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두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까?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아라. 그때 양쪽 머리가 다 아파하면 한 사람이다. 근데 만약 한쪽은 아파하는데 다른 한쪽 머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두 사람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 사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컨셉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몸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부부 관계는 둘이지만 하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합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united 혹은 joined together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cleave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은 접착제로 붙이듯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차원에서 부부는 마음도 생각도 하나여야 됩니다. 뜻과 의지도 같아야 됩니다.

한몸 관계가 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죽지 아니한 자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정립되어 왔던 자아중심적인 생각, 아집과 주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됨의 관계로 스며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비유를 했어요. 호세아서 같은 것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를 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 한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묘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시든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관계. 흔히 이것을 우리 바울 서신을 공부한 성서학자들은 mystical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공부해보게 되면 in Christ라는 단어가 나오고 Christ in m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나 혹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나 이것을 interchangeable하게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는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지 성경이 제시하는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성장과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구원사건은 단순히 죄 문제를 처리하고 죽은 후에 심판을 면하는 이런 사건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고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 가는 도식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성립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new relationship으로 들어가는 것,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크리스찬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을 점검하려면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점검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시간이 흐르면 성장하고 자라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성이 있어야지 삶이 변할 수 있고 변화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늙어간다고 하는 것과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growing up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growing old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흐른다고 성숙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지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제가 늙어간다는 증거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늙어감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많아져요. 한번 말하면 말이 길어지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반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쓰는 용어 중에 왕년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이미 늙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면 아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래전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우스개 소리 같은 실화 하나가 나왔어요. 어느 날 딸이 엄마랑 대화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보다 엄마 나이가 더 많지? 그랬더니 옹 그렇대. 근데 왜 아빠는 엄마한테 반말을 하고 엄마는 아빠한테 존댓말을 쓰느냐. 그때 그 엄마가 딸의 귀에다 대고 거실에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가리키면서 안 그러면 쟤 삐쳐 그렇게 이야기했다. 어른들 삐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섭섭병에도 잘 걸리게 되고 어른들도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바로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관계성을 가져야지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 연조가 얼마냐를 따지기보다 과연 나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열매가 있는 바른 성숙을 이룰 수가 있을까? 우리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된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0: 이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 삶을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로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성숙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에 하면은 5장 끝부분까지 바울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죠. 즉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네, 6장부터는 톤을 조금 바꾸어서 구원의 생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즉 칭의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새롭게 된 크리스찬 삶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1절과 2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 질문과 대답은 칭의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마음대로 죄 짓고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으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질문이에요. 흔히 말하는 라이센스로 생각하는, 구원을 라이센스로 생각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anyway 천국 갈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겠냐는 이와 같은 인식에 대해서 바울은 반박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2절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separation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컨셉은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죄와는 관계를 단절한 사람들이에요. 죄하고는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우리가 좀 결혼 관계를 가지고 다 설명하자면은 죄하고는 이혼을 선포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와는 인연을 다 끊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도 계속 죄를 향해 나가게 된다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삶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하겠느냐고 했어요. 그한다는 말의 의미는 abide in 한다, reside in 한다, continue to remain 한다. 이것은 계속 그 죄 안에 그루지를 정하고 계속 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이미 제가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도 죄를 짓죠.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디퍼런스는 죄에 거주하면 안 된다. 죄 안에 나의 삶의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 리자이드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유혹의 마음들이 우리 심령을 지나갈 수는 있죠. 그런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수십 가지의 죄의 생각이 지나가고 미혹의 생각들이 지나가지만 지나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죄에 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열매가 있는 크리스찬 삶을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과거에는 죄에 내 인생의 거주지를 두었다면 이제 우리 영적 삶의 거주지가 죄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 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을 확립해 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 진정한 차원에서의 변화도 가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성숙을 향해 나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주신 본문에 보시게 되면 진정한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삶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장사됨의 원리. 우리의 옛자아를 장사지냄으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지냄으로 New Relationship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 모두가 그래픽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baptism, 침례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게 되면 사실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반복됩니다만은 합하여, 연합하여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baptism의 의미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세례냐 침례냐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배경에 속해 오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제가 이 침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의 본심은 그건 아닙니다. 침례는 하나의 심볼리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냐 침례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세요. 침례교회에 니까 침례를 준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것도 굉장한 오해입니다. 만일 저희 교회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를 주장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baptism의 미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세례냐 침례냐 논란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 자체가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 받는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나의 옛 생활과 모든 죄가 주님과 함께 죽으심을 선포하는 행위가 침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아니하고 죄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했어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baptism을 행할 때에 단순히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는 조금 연약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 속에 장사된 것처럼 우리가 물 속에 잠기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 속에 잠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baptism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침례의 의미를 바르게 좀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좀 물값이 들어가더라도 물의 양이 좀 많고 훌륭하더라도 물 속에 잠겨야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보게 되면 사실 초기 교회 때 모든 baptism은 잠기는 침례를 줬어요. 아신 대로 예수님도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세례 받으셨나요? 침례 받으셨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파 교단을 다 초래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동의했어요. 누구나 다 침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1세기 때, 2세기 때, 3세기 때, 4세기 때까지 모든 초기 교회 시대의 다큐멘터리를 다 점검해 보십시오. 어느 한 곳도 예외가 없이 다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로만 캐톨릭 교회에 의해서 약식 세례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너무나 보편화되다 보니까 나중에 개신교로 넘어오면서도 너무나 보편화되다 보니까 특별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를 베푸는 교단이 더 크다 보니까 오히려 침례를 이야기하면 좀 미안해요. 뭐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혹시 이것 때문에 또 마음에 짐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오리지널을 이야기하자면은 오늘 본문의 바울의 얘기에 하면은 침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지냄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적당한 차원에서 죽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정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물속에 잠기듯이 우리가 머리만 잠그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가슴이 변하지 않고 손발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모양만 살짝 바꾸는 여와 같은 헌신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면 나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나를 장사 지내버림으로 나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수양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몇 사람이셔서 마침 그 수양관 옆에 있는 맑은 강가에서 침례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례 옷을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옷을 입은 채로 강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한 청년이 목사님이 그를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제 주머니에 지갑을 빼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닙니다. 형제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사람이 만든 일종의 조크이긴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잠겨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만 잠기고 어떤 부분은 잠기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진정한 차원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처럼 우리의 옛생활도 이와 같이 장사 지낼 때, 나의 옛생활, 옛속성, 옛야망, 옛가치관을 다 장사 지내버릴 때 비로소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변화를 경험하려면 먼저 1차적으로 나의 옛생활을 장사 지낸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장사 지낸 후에는 새 생명으로 사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장사 지낸 후에는 새 생명으로 사는 원리를. 우리가 장사 지내고 물속에 잠긴 후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돌아가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잠기게 되면 반드시 물에서 위로 올라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4절 하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By the glorious power of the Father. 예, New Living Translation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버지의 영광된 능력으로, 즉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 삶은 나의 옛생활을 장사 지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침례를 받고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에 잠기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나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영광과 능력으로 살아가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옛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그래서 나의 옛생활을 죽여버리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가지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위에서부터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능력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차원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지 참된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크리스천 삶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 삶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항상 평탄하고 순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무덤 속에 잠기는 것처럼 절망의 나랑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한 가지 기억하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덤의 밑바닥까지 떨어질지라도 크리스천 삶은 절대로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덤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덤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이미 무덤까지도 깨뜨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파워가 내 심령과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또 위대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합니다만은 그 DC 윌슨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당신의 날개로 나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이 Take My Hands, 나의 손을 잡아라,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은 인도의 유명한 의사인 마리 보기스라고 하는 한 자매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이 마리 버기스라는 분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순둑하게 잘 자라던 그런 자매님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꿈도 있고 계획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생각지 않던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게 됐어요. 그리고 얼굴마저 흉측한 몰골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지금까지 그가 꿈꿨던 모든 꿈이 일시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 무엇도 이 절망을 벗어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무덤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완전한 절망 가운데 찰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순간에 한 가지 새로운 희망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것이 그녀에게 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아파하고 생소한 운명과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중에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다리가 없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이와 같이 장애자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장애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살 수 있는 새 탄생의 삶을 주셨다. 그때부터 이 자매님이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또 열심히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자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남겼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한 발짝도 내릴 수 없을 때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Take my hands, 나의 손을 붙잡아. You can fly, 너는 다시 날아오를 수가 있어.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삶의 현장에도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과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넘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 내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게 되면 내가 넘을 수 없는 강을 넘게 되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향해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축복의 삶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척박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차원의 성장을 이루려면 내 삶의 주인이 바르게 결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섬겼던 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이 내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이 말씀 뒤에는 그동안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다는 뜻일까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중립이 아닙니다. 뉴트럴 존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들 주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죄에게 속하든지 내 마음에 죄가 왕노로 타든지 아니면 주님이 왕노로 타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항상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속에 죄가 가득 차서 죄가 왕노로 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죄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편안하게 잘 살아도 삶이 비참하고 타락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인생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시면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랑과 환희 가운데 참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옛생활이 자리 잡고 있고 옛날 누렸던 쾌락과 옛생활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할 수가 없고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옛생활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차원의 회복과 능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홀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됐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가는 In Christ, in Christ in me.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홀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과제를 향해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있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성경을 보면서 마치 짙은 안개처럼 하나님 사랑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 십자가에 주어진 죄사함으로 인해 나의 죄가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자 죄인인 나와 십자가 사이에 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믿어졌고 그분의 사랑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죄인이었음을 떠올리며 십자가를 묵상해 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가깝게 느껴져 여러분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은 저희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셔서 오늘 꼭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애청하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구원받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BBN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 모두가 구원에 대한 첫사랑을 잃지 말고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다짐하는 곳이 바로 홈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요. 그러기에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서 대화방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채팅으로 1대1 상담을 하며 복음에 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전성민 강사의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읽기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2: 5분 지났으니까요. 애써서 오신 분들, 빨리 오신 분들 더 저희가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라는 주제 아래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한 그것을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읽는 것이 조금 더 주님의 마음에 기쁘고 합한 것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말씀 읽는 것이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강의안 받으시면 됩니다. 예, 제가 같이 나누게 되는 주제는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 읽기입니다. 영어 부제가 그 내용을 어떤면서 요약하고 있는데요.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자 라는 것이지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을 진행하면서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요 내용은 저희가 성경 자체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저희들의 태도, 어떤 방향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도 제목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간략하게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짚어봐야 될 텐데요. 세계관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렸던 책, 한국말로는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는 세계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The comprehensive framework of one's basic belief about things.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서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이제 뭐 framework, 그 다음에 basic, belief, things,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책을 보시면 그 각각의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한글로 번역된 걸 보셔도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서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뭐 75분을 다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건 목표는 아니니까요. 제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 개념을 가장 쉽게 이렇게 설명하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좀 되긴 했습니다만 쓰여진 책 중에 송인규 교수님이 쓰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그야말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저희가 세 가지 요소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통찰을 주는데요. 하나는 기독교, 나 세계, 그리고 관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어쨌든지 간에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관점이란 말도 뭐 사실 여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관점들인데 특별히 그것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온 세상을 다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호반복적인 느낌입니다만 기독교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기독교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또 저희가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을 텐데요. 기독교적이라는 것을 저희는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 이야기에 토대하여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가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이 이어지죠. 그럼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 혹은 요한계시록까지의 긴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바라본다는 건 너무 내용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어떠한 핵심을 갖고 있냐라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로 요약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면 그건 성경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말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주제가 오늘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것과 관련해서 창조주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우리가 뭐 결혼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부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해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또 그리고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도로 회복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오늘 강의 내용은 성경 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 읽기,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과 성경 읽기, 십자가의 구속과 성경 읽기 이렇게 세 주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저희가 이해하는 특별한 방식이 우리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이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십자가의 구속을 아는 사람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건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고민이 좀 들었던 거죠. 성경 읽기는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 그렇죠? 성경을 저희가 안 읽어서 문제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구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제 구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래저래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것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었냐 하면 성경을 읽는 것 자체도 우리가 어떤 성찰이 필요한 작업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저희가 안 읽어서 문제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렇죠. 저희가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는지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읽는지 또 읽을 때 저희가 어떠한 관심을 갖고 해석하는지를 저희가 성찰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란 이야기할 때 그 세 가지에 적용되어지는 가장 그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이것이 모든 것에 적용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조금 비슷한 주제로 네 개 나누는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조차도 그렇죠?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작업조차도 타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그냥 잘못되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긴 합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들의 어떤 타락한 본성이라든지 타락의 결과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분석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이 주제의 저희 맨 처음에 고민거리였었습니다. 제가 했던 고민들을 좀 나눠보고 나중에 한 20분 정도 바라기는 시간이 좀 나오면 저희가 같이 그런 고민들 좀 이야기하고 제가 또 도움을 받고 배우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성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저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라는 사실 창조주시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데
하나님이

0: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게 도대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 다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그야말로 원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관에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창조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가장 다져야 될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원래 모두 선하며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야기를 저는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얘기가 자꾸 번지면 시간이 모자리겠지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 거 빼먹을 순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에는 저희들의 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사고력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송인기 교수님의 책을 보게 되면 창조의 범위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책들을 봐서도 창조는 포괄적이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창조 그러면 보통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셨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도 또 기관들 또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잠재력이 발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축구.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새는 이제 로켓 시대가 되잖아요. 로켓 기술,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 고백, 에서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은 본래적으로 성스럽고 어떤 것은 본래적으로 세속적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배격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의 천지는 그냥 모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근본적으로 성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종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0: 그게 이제 저희가 창조 타락 구속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타락을 이야기할 때 제가 좀 짚어볼 부분이 될 터인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건 맞지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것도 창세기의 분명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을 이야기하면서 타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숙제와 고민거리 참 많이 있긴 한데요. 그 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보시게 되면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 일기를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제가 표시를 해놨을 텐데요. 그 얘기는 저희가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성경 읽기라는 것이 그렇죠.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경건한 행동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에서 문제인 거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선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구별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접대하기 위해서 주방일을 한 것도 그렇죠. 사실은 성경을 읽는 일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라는 일상의 다른 영역의 일들과 성경 읽기가 본질적으로 성경 읽기는 무조건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돕는다든지. 그런 것보다 항상 우선한다. 그렇게는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우선순위들이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성경 읽기라고 해서 다른 일들보다 본래적으로 더 경건한 일이다라는 것은 약간의 오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좀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통찰은 성경을 읽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이제 소위 학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저희가 성경을 영어로 이제 디보셔널하게 읽는다는 표현이 있지요. 제가 큐티 시간에 읽고, 묵상하면서 읽고, 제가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을 찾고, 그러한 소위 말하는 스피리추얼한 읽기와 이게 대조되거나 반대되는 것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 고민거리를, 고민을 해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읽고 싶은데, 성경을 가장 경건하게, 그리고 제대로 읽는 법은 기도하면서 읽고 성령의 깨달음을 받는 것이지,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사실 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성서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학자들의 글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의 연구를 읽고 공부하는 것과 기도하고 성령의 깨달음을 구하며 성경을 읽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립되는 것일까? 서로 배타적인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죠. 얼핏 생각하면 학문적으로 특히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분석하고 읽는 것은 성경에 온전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다, 혹은 세게 말하면 잘못 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 또한 아까 창조가 배격하는 소위 말하는 성속 이원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창조가 배격하는 성속 이원론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경건한 것이고 저희가 먹고 자고 노는 것은 경건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직접 구하는 것만 경건하고 바른 것이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일이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성속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창조 이해와 반대되는 생각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학문적인 성경 읽기와 영적인 성경 읽기가 서로 이렇게 대조되거나 배타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가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학문적인 연구가 뭐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잘못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학문적 연구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왜곡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방금 어려운 말이 나왔죠. 자체 혹은 구조라는 말과 방향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좀 타락할 때 이야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컨대 저희가 갖고 있는 이성과 그 다음에 지식과,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이성과 그동안 쌓여져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결코 불경건하거나 혹은 타락한 성경 읽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아서 홈즈라는 기독교 철학자, 그리고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논의들을 많이 했던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 가운데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All truth is God's truth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리라면, 그렇죠? 그 옳은 것이라면, 참된 것이라면, 그리고 저희가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저희가 진, 선, 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진리라면, 선한 것이라면, 아름다운 것이라면,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창조로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향과 구조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설명이 좀 필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월터스라는 교수님이 세계관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면서 도대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그러진 것이 뭐냐, 영향받은 게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살아가고, 약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라는 것을 뭐 몇 가지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영역들을 이 표에 담아봤습니다. 뭐 교회, 가정, 정치, 사업, 예술, 교육, 출판, 사고, 감정, 동물, 동식물, 무생물, 뭐 이런 것들이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일 텐데요. 이것이 타락해서, 타락은 하나님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지 않느냐, 혹은 경건하냐, 불경건하냐, 거룩하냐, 속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냐 하면, 그야말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렇죠? 정치, 사업, 돈 버는 건데, 그렇죠? 돈에 눈이 벌게 진 경우에,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술, 문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것들을 인간만을 노래하는, 인간만을 얘기하는 그러한 예술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이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떤 것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을 등지게 했다고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을 여전히 향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세속적인 것이고, 라는 생각들을 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갔다가, 회귀하여 죽게 돌아온다 했을 때, 그 얘기는 실천적으로, 그렇죠? 타락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다가, 회개해서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되었다. 이게 그 말의 동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속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타락에 영향을 받은 것은, 그래서 갈라지게 된 것은 모든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경험이 잘 아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라 하더라도, 그것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영향에 있고 세속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어떤 교육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거룩한 일들이 보여지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고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조와 방향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나름대로의 구조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구조 자체가 타락으로 인해서 이거는 선한 구조, 악한 구조, 구조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조는 원래 하나님의 선한 창조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각각의 영역들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지 않느냐라는 방향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조와 타락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소위 말하는 구조와 방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약간 반복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성과 지성도 생각해보면 이성과 지성이 그 자체, 이성과 지성의 그 구조 자체가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과 지성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향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그것의 목적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성령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과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희들에게 주신 이성과 그리고 지난 역사 가운데 인류에게 주신 그동안 축적된 지식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창조를 그리고 그 의미를 온전히 고백하는 성경 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창조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서 그 탁 놓으면 시계가 알아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잘 가니까요. 그런 건 이제 조금 테크니컬한 용어로 이신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디이즘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적인 신인 건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름다운 성전에 이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참 동안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다가 한가운데 돌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공되어 있었는데 작은 돌 하나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에게 왜 돌이 빠지고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당신이 큰 일만 이루려고 기다리다가 결코 끝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채울 자리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 잠이 깬 그 사람은 적은 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D.L. 무디의 예화 집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기보다는 아직도 큰 일을 기다리고만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0: 여러분 가운데 혹시 BBN과 같이 규모 있는 방송이 어떻게 일체의 광고 방송도 없이 또는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팔거나 매매하는 행위 없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오직 청취자들의 후원만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믿음의 경제 운영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실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필요를 오직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로 인해 단 한 번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BBN의 이 귀한 사역에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피해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은 3주 전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이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내가 결단을 해야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권력의 2인자였던 왕자였던 요나단에게 나아갑니다. 요나단에게 나아가서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 나를 죽이든지 나를 살리든지 당신이 책임지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에게 나아갔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은 섬을 지고 불로 뛰어는 그런 모험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내게 무슨 죄가 있느냐? 죄가 있으면 당신이 말해달라. 그리고 죄가 있으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온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의 손으로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호소하지요.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를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지 않느냐. 결코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나하고 의논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요나단 아버지를 변호합니다. 문제는 그런 맹세를 한 이후에도 사울 왕이 다윗에게 또 창을 던졌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사울 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의 관계는 매우 좋은 관계였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다윗과 아버지 사울을 신뢰하고 있는 요나단 사이에 사울 왕의 본심이 무엇인가? 사울 왕이 과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심각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우정과 신뢰는 필설로는 형용키 어려울 만큼 깊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뢰가 두터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 사울 왕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달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단은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사울 왕도 아들 요나단을 무척이나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무슨 중요한 결정을